0: 하림의 You Are My Sunshine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 금요일 순서 문을 열었고요. 이 아침 어떻게 맞고 계십니까? 마음에 들었던 곳, 그 애정이 느껴졌던 곳을 다시 찾는 데까지 오래 걸린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음악 앨범이 좀 이렇게 좀 애정이 생기고 마음이 든다 하시면 잊지 마시고 좀 자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뭐 늘 이곳에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요. 금요일 아침 어떻게 맞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9584님은요. 동네에 제가 좋아하던 소금빵 맛집이 문을 닫고 사라졌어요. 진짜 맛있었는데 하나 더 사 먹을 걸 후회가 돼요. 사장님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맛있는 소금빵 만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소금빵 사러 가는 게 지친 하루의 소소한 행복이었어요. 어디서 뭘 하시든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하셨습니다. 야, 이거 진짜 아쉬우시겠다. 그죠? 네. 그리고 뭐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팔아드릴 걸 그러면 안 사라졌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죠. 자, 광고 듣고 옵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우리 집에는 렉스 비드 렉스. 사무실에도 렉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6307님, 차디 지난달에 보내주신 멍게 무침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 팩 오픈했는데 국그릇 큰 걸로 가득이라 절대 한 번에 못 먹어요.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는 느낌.

인생이 실제 나이보다 더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밤잠을 설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보다 젊게 살 것을 강조했는데 이에 누리꾼들은 내가 요새 못 자는 이유였나? 앞으로는 10살 어리게 생각하고 살아야

0: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라디오는 뭘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가요광장, 2번 가요광장, 3번 가요광장, 4번 가요광장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3: 폴킴의 가요광장 좋다.
4: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윤종신의 2층 집 소녀, 김현철의 까만 치마를 입고까지 들었어요. 7725님, 사무실에 환기가 안 되는 느낌이라 어제 퇴근하면서 창문을 살짝 열어두고 퇴근했는데 오늘 출근했더니 과장님이 호들갑을 너무 떠시네요. 사무실에 비둘기가 들어와 있었다고. 자기가 그거 내보내느라 아침

오늘은 청취자 사연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강혜나 씨인데요. 제가 이것 볶음탕을 아주 맛있게 했거든요. 근데 가족 아무도 안 먹겠대요. 남편 한 입 맛보더니 역시 난 이것을 안 좋아해 라며 안 먹고요. 아들은 또 이거? 라며 화내고 나갔어요. 딸은 딱 한마디 하네요. 안 먹어. 아 진짜 맛있게 했는데 이거 볶음탕이 그대로 있네요. 제가 다 먹을게요. 이게 단백질 덩어리라 건강에도 좋고 얼마나 맛있는데 다들 배불러서는 이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볶음탕일까요? 1번 곱창, 2번 닭, 3번 쭈꾸미, 4번 제육. 자, 노래 들려드리는 동안 정답 주시면 돼요. 추첨 통해서 10분께 닭가슴살 세트를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8910, 콩은 공짜입니다. 자, 노래는요. 데이브레이크의 노래 듣죠. 조탁.

0: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퀴즈 정답 발표하죠. 정답은 2번 닭이었습니다. 닭. 닭볶음탕을 하셨구나. 이게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지? 이걸 어떻게 싫어하실 수가 있지? 자, 2부를 마무리합니다. Just Funk의 Hard Road to Your Heart 듣고요. 3번.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무더위 속 내륙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전 정체는 돌발 구간 중심으로 길어지고 있는데요.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하기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송내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장수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평택 제천 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대소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일대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 양재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홍지문 터널을 빠져나와서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에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마이클 토마스의 No Surprises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고려은단에서 멀티비타민 올인원, 주식회사 트라이몬키에서 허니라이크 치약 칫솔 세트와 클렌징 비누,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유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순한 저자극 클렌징 피피클에서 효소 파우더 세안제 세트,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 세르세에서 여성 청결 세럼,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된장 세트, 비건 전문 우브레도 베지찬에서 시식권, 꼬미남이 만든 대도수산에서 해물 밀키트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유기농차 전문기업 푸르메다에서 순한 유기농 삼초 보리차, 친환경 원목 가구 핀란디아에서 원목 2층 침대를 드립니다.
1: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0: 피곤한 아침 출근길에는 차디가 보내준 커피와 함께 하시죠.
1: 지친 퇴근길에는 금이 라떼가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4501님, 형님 어제 와이프가 옷 정리를 했는데요. 문 앞에 잔뜩 쌓아놨길래 이거 갖다 버리면 돼? 하니까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것 같아요. 저 없으면 큰일 나는 거 맞죠, 이거? 그렇죠. 아니, 그, 볼이 없으면 이걸, 이제, 어디, 뭐, 책상 위에 먹고 비빌 수도 없고. 이거는 빨리 어디 그냥, 예, 마트 다녀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다녀오세요. 뭐, 주변에 마트 많으니까. 그죠? 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멍게 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잔나비의 외딴섬 로맨틱 전영선 시청해 주셨고요. 카더가든의 홈 스윗 홈으로 이어집니다. 옥정아 씨가 청해 주셨네요.

제가는 지금 형님의 응원과 온기가 필요합니다 하셨어요. 아, 요즘 좀 많이들 좀 힘드신 시간들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저에게 안아달라는 그런 그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예, 이거 허그, 예, 힐링 허그가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네, 저의 온기를 나눠드립니다. 응원의 차준 코로 꼭 안아드릴게요. 자, 퀸의 Don't Stop Me Now, 9633님, 박대성님 청해 주셨고요. Coldplay의 Viva La Vida로 이어집니다. 5589님이 청해 주셨네요.

0: 꼭 뭐 이걸 물어보진 않는데.
1: 예. 어쨌든 치약, 칫솔, 미스트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어떤 가장이라서, 남편이라서, 아빠라서 뭐 생각하게 되는, 걱정하게 되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아시잖아요. 가족 바보. 뭐 어디 가겠어? 예. 죄송합니다. 자, 3470님. 지난주까지는 형님이 관할하는 형님이 지켜주는, 그래서 들어설 때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검단에서 일했는데요. 오늘부터 시화로 일하러 가요. 약간 가슴이 시리고 외롭고 쓸쓸해지는 기분인데 시화 쪽도 형님이 한번 나서주시면 안 될까요? 하셨습니다. 희한하다. 마침 시화 쪽으로 제가 좀 그 확장 운영 그 계획하고 있었어요. 아, 이번에 시화가 좀 끌리는데 했는데, 오, 희한하네, 희한하네. 예. 네. 거기에서 제 온기를 좀 느끼실 겁니다. 예, 네. 시화 가셔서도 그 사연 많이 주시고요. 해산물 밀키트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네, 확장 운영하고 있어요. 예, 네. 참고로. 리얼그룹의 Big Bad World, 펜타토닉스의 Can't Sleep Love로 이어집니다. 4048님이 청해주셨습니다.

리얼 그룹의 Big Bad World, 펜타토닉스의 Can't Sleep Love까지 들었습니다. 7181님, 친구가 관악역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손님 없을 때 심심하다기에 친구 가게 라디오 틀어주고 음악 앨범 입문시키고 왔어요. 다운아, 듣고 있지?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을 다운아, 내가 항상 응원하고 사랑해. 이거 꼭 듣고 있어야 돼. 설마 나 가자마자 끝.

0: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라디오 쇼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1: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금요일 순서도 마무리할 시간 됐네요. 닐스 랜드그렌의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여전히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 영동대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2, 3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성수대교부터 많이 혼잡합니다. 이전 구간에서는 여전히 방화대교부터 동호대교

0: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UM을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1: 춤과 노래를 즐기는 FM대행진 식식이다. 흥의 비법은 정식이다.

이슈로 검색앤차트 하루 쉬고요. 대신에 AS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내게 남은 치킨을 드릴게요. 예. 지난 월드컵 대한민국 경기에서 제가 쏘기로 했던 치킨이 고스란히 남은 관계로 오늘은 그 치킨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자, 각종 스트레스, 짜증. 근데 좀 짜잘한 짜증. 화나는 일, 나를 긁는 사람,

지지난주 저 금요일이죠. 멕시코전. 지난주 목요일 남아공전. 제가 사비까지 들여서 치킨 30마리, 50마리, 100마리까지 쏘겠다. 선언을 했지만 예, 드릴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오늘 AS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4개 남은 치킨을 드릴게요.

예, 아유, 그런 그렇게까지야. 자,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가 그토록 염원했던 하지 말자 되는 우리가 하잖아 지금. 32강 진출의 꿈은 아쉽게 이루지 못했지만, 아, 우리가 언제나 근데 항상 우리가 이렇게 뒤로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앞으로도 갔다 뒤로도 갔다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좀 뒤로 왔지만 예, 그만큼 앞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좀 그만하겠습니다. 아휴 미치겠네 정말. 자, 라디오쇼 제작진이 머리 두건 두르고 위생장갑 끼고 치킨을 지금 맛있게 예. 나 치킨 진짜 잘 튀기는데 제가 장사를 해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치킨을 진짜 맛있게 튀기는 방법을 알거든요. 예, 진짜 잘 알거든요. 아, 나 정말 아 이거 아깝지 않습니까? 진짜 이거 오늘 치킨 탈탈 털고 국민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도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요즘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 열받게 하는 일, 화나는 상황, 짜증나게 하는 사람, 나 긁는 사람 다 보내주세요. 단 축구 월드컵 축구인 감독 하지 마. 북중미 이거 하지 마. 이제 끝났어. 다 물건 나왔어. 하지 마. 이제 차라리 아시안컵은 괜찮아. 아시안컵 앞으로 있을 일이니까 하지 마. 진짜 화나니까 하지 마. 다음 주에 축구협회 이런 거 하지 마. 하지 마. 정 이런 거 하지 마. 정자로 시작하는 사람 얘기도 하지 마. 아무 얘기하지 마. 자, 다음 주에 미국 출장 갑니다. 비행기 13시간 탈 생각에 벌써 스트레스. 이런 거 안 돼. 미국 얘기 하지 마. 안 됩니다. 그 외에 다 가능합니다. 요즘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축구와 관련된 얘기 말고 미국 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 말고 이제 하시라는 얘기죠.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한테 이야 진짜 미쳤어. 한 마리도 아니고 5만 원 상당의 치킨 상품권이에요. 그냥 한 3마리 가 3마리. 진짜 5만 원 상당의 치킨 상품권을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예. 누가 줍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좀 그나마 여유가 있어요. 저희 박명수의 라디오쇼에는 선물이 79가지가 있습니다. 79가지. 100개 채우고 제가 피토할 거예요. 진짜. 아! 진짜

하겠지 뭐.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제대로 사고방식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예, 못 갚으면 전화라도 해서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 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전문적으로 그냥 이렇게 저 그냥 뭐라고 할까요? 좀 튀어버렸죠. 예, 전 결코 이런 마인드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제 개인적으로 저를 욕하십시오. KBS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간에 이 방송을 아들이 듣는다면, 아, 좀 빨리 어떤 식으로 못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는 게 부모잖아요. 그러나 이유를 말씀을 드려야죠. 당연히.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취업 때문에 나갔다고 하면 성인인데 되도록이면은 부모한테 기대지 말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해야죠. 예. 저도 저희 집 별로 못 살았거든요. 예. 제가 이렇게 생물한테 하는 거 먹거든요. 진짜입니다. 저희 되게 못 살았던 건 아니고 그냥

남편이 지질이 그냥 쥐꼬리만큼 벌어오면서 수건도 세 개 쓰고 막 하면은 그 욕먹을만 하죠. 남편이 일이 잘 돼. 어? 일이 잘 된단 말이야. 막 지금 막 축제 분위기야. 막 수출도 하고 막 난리 나. 지금 막 환율 때문에 막 돈 많이 벌어와. 막 입금이 많이 되니까. 물론 환율로 이제 피해보는 분들 당연히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건 세 개 쓰고라도 남편이 기사라서 잘 되는 게 낫지. 안 그래요? 그거는 왜 못쓰게 하면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기하고는 다른데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하나로도 괜찮다. 그러니까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여기는 가비의 슈퍼라디오
3: 매일 오후 2시 KBS 쿨 FM 가비의 슈퍼 라디오 먼저 가 있을게요. 빨리 와요.
4: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5: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어디 시험을 합격하겠습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예, 그냥 아 이거는 가서 말하기도 좀 뭐가 참 애매해. 그러니까 안 들리는 자리로 좀 옮기시죠. 예, 예. 안 들리는 자리로 옮기던가. 이게 또 유료 도서관인 경우가 있어요. 유료 그 뭐 이렇게 요즘 스터디 카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그러면은 사장한테 저기 저 직원한테 얘기를 해야죠. 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와, 나는 돈 내고 여기서 공부하는데 왜 조용한 공부를 여기까지 왔는데 왜 저 소리를 들어야 되냐고. 당연히 컴플레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말이 맞을 거로 믿고요. 그리고 컴플레인을 하더라도 그 친구 딱딱 씹는 친구의 그 체격이라든지 인상 체격을 좀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예, 해코지할 수 있으니까 내가 충분히 체력적으로 어떤 좀 견주어도 이길 수 있다 정도면은 해보시고요. 만약에 체격이 너무 크고 일단 그 얼굴 형태나 목이 윤정수처럼 목이 있냐 없냐를 봐주세요. 왜냐하면 목이 없는 친구들이 싸움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있냐 없냐 봐주시고 안경 꼈냐 안 꼈냐 이런 것도 좀 봐주시고요. 안경 꼈냐 안 꼈냐 봐주시고 체격이 워낙 크다. 내가 견줄 수 있다 정도 되면은 하시고 아니면은 좀 다른 데로 가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치킨 드리고요. 박윤정 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아들만 둘인데 친구가 자꾸 자기는 딸이 있다고 너는 딸 없어서 모르지 딸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지 이래서 딸이 있어야 해 이러는데 들을 때마다 긁혀요. 그래 좋겠다 너는 딸 있어서. 이거는 그 딸 있다는 분의 어떤 너무 그 딸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로 너무 이렇게 좀 자랑을 하는 것 같은데 아들만 있어도 딸 열만한 아들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 예. 얼마나 잘하는데 부모님한테. 예. 딸 있다고 이게 좀 그런데 예. 이건 객관적으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시사 프로 이런 걸 또 준비 뭐 진행하겠지만 딸이 사고 치는 게 힘들까요? 아들이 사고 치는 게 힘들까요? 예. 이거 한번 보세요. 예. 자, 만약에 딸이 사고를 쳤어. 아들이 사고를 쳤어. 누가 더 낫죠? 어떤 게 좀 마음이 편할까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아들이냐가 중요하고 어떤 딸이냐가 중요한 거지. 딸이라고 뭐 살갑게 하는 친구도 있지만 또 되게 못한 애들도 많아요. 맨날 술 먹고 다니고 예 막 술 취해서 들어오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아들인데 항상 엄마 챙기고 예 그래 하는 아들도 있어요. 예. 야 나는 네 딸 열 있어도 우리 아들 안 부러워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우리 애가 얼마나 잘하는데 이렇게 하면 말도 뭐 잘하는데 그러면 아들이 해준 거 다 얘기해 보세요. 말 못할 걸? 예,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저는 그렇게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박윤정 씨, 예, 두 아들이 있는 거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예, 큰 힘이 됩니다. 너무 너무 잘하신 거예요. 예, 5만 원권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 이성자님이 주셨는데 남편한테 용돈 받아서 신나게 쇼핑을 나갔는데 요즘 옷들 사이즈가 손바닥만 해요.

0: 노쇼구나. 그 뒤로 전화도 안 와요. 아, 전화도 안 받고 혼자서 35잔 뼈 빠지게 만들었는데 아 스트레스. 하, 정말 못된 인간들 너무 많다. 진짜 너무 많아. 아, 이번 한번 전화를 한번 걸어볼까요? 기분도 그런데 지금 제가 아 빨리빨리 움직여. 언제 전화할지 몰라. 지금 딴 생각하고 있으면 어떡해. 막내야 정신 바짝 차려. 지금 네 자리 차고 들어오려고 지금 30명이 기다려 지금. 불경기에 내 자리는 더하다고? 알았어 열심히 할게요. 자 전화 받아보세요. 괜찮아요?
1: 여보세요? 연결이 되지 않아 뒤돌이 후 소리샘으로.
0: 알겠습니다. 예, 아, 좀 그렇네요. 이게 저 35잔이 이 금액으로도 그렇지만 저 진짜 뭔가 좀 자영업자들 뭐 해보려고 좀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꼭 맥빠지게 합니다. 차라리 미리 전화를 하든가 미안하다고 아니면이 아니고 무조건 저 빼놓은 거 사갖고 가야지. 이건 예의예요. 예의. 예. 인간적인 예의를 좀 지켜주세요. 제발 좀 이러지 마시고요. 이건 진짜 별로입니다. 예, 진짜 개별로예요. 이건 진짜 개별로. 자영업자도 힘들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벌 받아요. 인과응보 몰라요. 인과응보? 인과응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예 우리가 인류가 시작한 이후로 인과응보예요. 뿌린 만큼 자기가 한 만큼 거두고 가는 겁니다. 예, 100%. 예. 아, 아무튼 좀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치킨 상품권 5만 원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인과응보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 나쁜 짓 하면 그대로 돌아와요. 아시겠죠? 곽수빈님, 전 회사 비상구에서 뽀뽀하는 사내 커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문 열었는데 뽀뽀하고 있길래 제가 더 놀라서 으악 소리 질렀습니다. 회사에서 터치는 하지 맙시다라고.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리브랜딩한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내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어머니와 마주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과 함께해 오롯이 행복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쿨 FM 57번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내륙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하차도와 하천 주변 도로 저지대는 짧은 시간에도 침수될 수 있는데요. 물이 고인 도로는 무리하게 진입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 동작대교 부근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뒤로 서강대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에서는 반포대교 부근 2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서는 양양 방면으로 정체가 늘고 있는데요. 먼저 덕소산패부터 남양주요금소 사이로 정체되고 더 가서 화도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우리 모습이 다람쥐 같을 때가 있어요. 주말 고작 이틀 쉬는 건데 마치 한 달은 집에서 안 나올 사람들처럼 맛있는 거, 재밌는 거 가득 싸들고 집으로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양볼에 도토리를 저장한 다람쥐처럼요. 오늘 저녁 땐 어떤 것들을 끌어안고 집에 가실 건가요?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할게요.

아, 지금 욕한 거 아니죠, 다들? 지금 막 야유를 한탄을 막,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약간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다가 이제 밤늦게 이제 한잔하고 이제 집에 가요. 그러면은 진짜 자극적인 것들을 이렇게 사요. 그래서 살 때는 그래도 이거를 밤에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서 와서는 안 먹고 그대로 창고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뿌듯해하는 거죠. 나 어젯밤에도 해냈다. 나 견뎠어. 나 참았어. 이러면서요. 네. 여러분,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래봬도 몸매 관리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긴 좀 그렇고, 네, 아무튼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저는 뭐 얼굴에 바르는 뭐 에센스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 뭐 특별히 할인하는 기간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진짜 왕창 쟁입니다. 약간 없으면

몰라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클래식 같은 경우는 좀 아는 만큼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슨트를 요즘 굉장히 신경 써서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전시 보러 간 거 몇 개 있습니다.

곧 수능이에요. 우리 고3 친구들 수능까지 건강하게 완주합시다. 아, 수능은 가족이 함께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우리 어머니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힘내시라고, 아직 시간 좀 남았잖아요. 커피 보내드릴게요.

튜브를 항상 이렇게 갈 때마다 싸갔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몰래 식빵에 발라먹었어요. 매콤한 게 먹고 싶어가지고 진짜 눈물 반전으로 막 고추장 발랐는데 식빵 맛있어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0: 나 너무 잘한다 근데. 이거 못 맞추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답이 하나도 안 오면 어떡하지. 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휘파람 퀴즈입니다.
1: 3, 2, 1.

0: 거예요.
1: 네?
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은희님께서 화장실에 불 켜놓고 나오고 바지 주머니에 화장지 넣은 채로 빨래 돌려서 다른 빨래까지 다 오염시키고, 남편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혹시 은희님이 제가 아는 분인가요? 아, 몰라요. 저도 근데 이건 한번 경험을 해.

그거 손으로 다 직접 떼라고 하세요. 이거를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내가 번거로워지는구나 라고 몸에 한번 익혀봐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나중에 뭐 주머니 뭐 들었는지 다 확인하면서 빨래 내거든요. 아 이거 언제 다 치우냐. 이거는 다시 빤다고 해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네, 아 고생이십니다. 오늘 3, 4부에는 폴짝데이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퀴즈 넘나들며 폴짝폴짝 뛰어놀아볼게요. 참고로 오늘의 선물은 컵빙수입니다. 네, 아 이렇게 더운 날씨에 컵빙수 딱이죠. 퀴즈 정답 보내시고요. 선물 꼭 챙겨가세요. 4446번님의 신청곡 김현철의 동네 듣고 올게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한낮더위가 이어지겠지만 곳곳으로 소나기도 내리겠는데요.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도로 정체는 조금 주춤해졌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든 남양주요금소에서 화도분기점 사이로 9km 구간에서 정체인데요. 이 사이 화도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시흥요금소 7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는 장수에서 송내 사이로 정체입니다. 반대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여전히 계양에서 송내 사이로 지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매송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이후로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 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5: 판촉물 최저가 보장
6: 세종.
5: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6: 세종.
5: 판촉물 굿즈는 세종.
6: 세종.
5: 세종
6: 세종 기프트.
7: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세요.
6: 세종 기프트.
8: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9: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0: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김영중의 그랬나가 듣고 왔습니다. 2599님께서 광명사는 호랑이입니다. 목동사는 티라노 친구 이야기인데요. 함께 축구를 하는 동생이 헬스장에서 일을 하는데 지인 찬스로 등록을 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3개월에 15만원으로 등록을 했는데 며칠 뒤에 길에서 그 동생을 마주쳤답니다. 헬스장 전단지를 돌리고 있길래 받아봤는데 3개월 9만원. 많이 억울해하고 있는 티라노를 위해 노래 하나 신청할게요. WS501의 내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머리가 나빠서 잘못 말해준 걸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사장님이 시켰을 수도 있지. 원래 어제까지는 분명히 15만원이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아 맞다 오늘부터 9만원으로 내리기로 했어 이거 돌리고 와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좀 두 달 좀 넣어주긴 해야겠다, 그쵸? 양심적으로 두 달 추가로 넣어줘야 될 것 같아. 너무 얼마 안 됐는데, 게다가 지인이잖아요. 네. 2925번님께서 요즘 업무가 늘어서 평소보다 2시간 빨리 아침 7시에 출근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 일러서 매일 가는 카페도 오픈 전

SS501의 내 머리가 나빠서, 그리고 선미의 24시간이 모후자흐라 듣고 왔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짤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저는 원곡보다 이 버전이 항상 머리에 남더라고요. 폴짝데이, 여러분의 이야기와 듣고 싶은 노래들 위해서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습니다. 폴짝 데이. 사연과 신청곡 위에서 폴짝폴짝 뛰어놀고 있고요. 잠시 후에는 선물 드리는 퀴즈 위로 폴짝 올라가 볼게요. 율리아님께서 고등학교 동창의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저는 저의 결혼식 때도 울지 않았는데 친구의 결혼식에서 울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가 드레스를 입고 새 출발하는 모습을 보니 뭉클했던 것 같아요. 마치 막내 동생의 성장을 보는 느낌? 친구야,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안

익명으로 만든 노래 제목은 1번 문어의 꿈, 2번 쭈꾸미의 꿈, 3번 낙지의 꿈, 4번 오징어의 꿈.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안예은의 교복에서 부캐까지.

0: 디저트 봄날엔에서 달콤한 디저트, 하루를 채우는 한 입 소열이 베이글에서 베이글 세트, 좋은 날 좋은 커피 디커 로스터리에서 드립백 커피를 드립니다.
1: 오 마이 갓, 내 입사동기 폴킴 라디오 너무 잘하잖아. 폴킴의 가요광장 청취자 여러분, 제가 모시러 왔어요. 잠시 후 2시엔 가비의 스페 라디오, 어디 가지 말고 함께해요. Please.
2: 폴킴의 가요광장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저저저 이렇게 해줘야죠. 네, 노래 균성님과 함께합니다. 추억의 명곡들 함께 즐기러 오셔야 돼요.

0: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1377 누르고 3번.
0: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주춤해졌던 정체는 다시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인 만큼 낮 시간 정체가 심하겠는데요.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한강대교를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진짜 웃겼는데 하는 그런 기억은 평생 팔 수 없는 나만의 추억이 돼요. 오늘도 나중에 기억나? 할 순간들 같이 만들어봐요. 자, 인터넷 쇼핑 그만! 가비의 슈퍼 라디오, Here we go!

제스비의 너와의 모든 지금으로 2026년 7월 3일 금요일 가비의 스프레디오 시작했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물건보다 순간을 모아라. 이 말 너무 맞는데 사실 저는 이제 어제도 쇼핑을 했어요. 인터넷 쇼핑을. 저는 사실 뭐 비싼 거를 산다기보다는요. 굉장히 이제 싸게 파는 곳에서 잠옷을 많이 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에 잠옷이 굉장히 많은데요. 잠옷만 지금 한 5개, 6개를 산 것 같아요. 약간 그 중독이 있어요. 잠옷 중독이라는 게 있어서 한번 사기 시작하면 내 몸에 딱 맞고 엄청 편안한데 예쁘기까지 한 그런 제품을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제품을 만났는데요. 아, 이거 다시 사야지 하고 들어가 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상품을 찾고 찾아서 사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비슷한 상품을 한 몇 개 사봤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출장이 종종 있으니까 비행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까? 가장 최적으로 기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요. 몇 가지 상품을 또 구매해버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압축 티슈 같은 거. 예, 압축 티슈를 이제 좀 사봤습니다. 압축 티슈가 있으면 얼굴 닦기도 좀 편하고 예, 할 것 같더라고요. 물론 화장실에서 세수하면 되는데요. 아, 비행기 화장실에서 세수하는 게 생각보다 트러블을 일으켜요. 그래서

0: 같이 들래?
1: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스프레디오 금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뭔가 약간 퇴근하고 그냥 집에 가기에는 살짝 섭섭해. 뭔가 약속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아이 쇼핑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고 저기 다 있는 곳에라도 한번 들어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기분 탓이에요. 너무 무리해서 뭘 하지 말려고 하지 마세요. 금요일에 그냥 집에 가서 쉬시면 돼요. 그러면 또 주말에도 더 잘 쉴 수 있고 월요일날 또 일 더 잘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리고 우리 집에 가서 청소도 좀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누워가지고 땡플릭스 보면서 힐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괜히 약속 없는데 약속 좀 잡아볼까 하고 깨똑창 열어가지고 친구한테 연락하려고 했던 분들 스탑. 오늘은 그냥 퇴근하고 집에 가가지고 푹 쉬셔 보시는 거 어떤지 제가 네 추천드립니다. 8972님이요. 뷰티풀 퀸디 공장에서 일하는 홍일점 여자예요. 부장님들이 저보고 하도 장군이라 그래서 공주라 불러달라 그랬더니 공주 플러스 장군으로 해서 공장장으로 하자고 하네요.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 않고 재밌게 좋으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와 진짜 근데 적응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약간 농담도 주고받고 하기 사실 힘들 수도 있는데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네요. 공장장님 공주 플러스 장군 그냥 공주라고는 안 불러주시네요. 네 공장장이라고 불러주시는 아 제가 봤을 때 일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 또 드라마에서 공장에서 일하시는 진짜 장군 같은 여성분이 나오는 그 드라마를 제가 봤거든요. 그 아 서울에 자가 있는 김 부장이었나? 제목이 굉장히 길었었는데

싸게 싸게 중고 거래할 수 있으니까 9833님 한번 기다려 봅시다. 지금 종소리가 울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시간이냐? 출석 체크 시간이에요. 저희 노래 듣는 동안 본인 이름이나 닉네임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듣고 와서 출석 체크할게요. 선착순 10분께는요 편의점 상품권 드릴게요. 지금 바로 이름, 닉네임 보내주세요.

저희 종 올렸죠? 출석 체크 시간이었어요. 오늘도 잊지 않고 열심히 출석 체크 해주신 우리 귀빈이들 너무 감사합니다. 가비의 스벨 라디오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출첵 성공해서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10분 명단 올려놓을게요. 확인해주세요. 박태준님이요. 슈퍼라디오 들으면서 퀴즈가 나오길래 자신있게 이건 무조건 맞힌다 했는데 옆에서 아내가 맞추는 것도 좋은데 분리수거를 먼저 해 라고 하네요. 저 분리수거하고 다시 올게요. 귀엽다. 너무 귀엽다. 어떻게 귀여운 부부 귀부 귀여워요 지금. 같이 이제 라디오 들으면서 막 이렇게 내가 무조건 맞히지 했는데 옆에서 분리수거나 해 이렇게. 분리수거 얼른 하고 오세요. 이 고은님이요. 회사 동료가 주식에 올인해서 주식 그래프에 따라 그날그날 기분의 변화가 너무 심해요. 별거 아닌 일로 화내고 짜증내니까 옆에 있는 저까지 기분이 안 좋네요. 이럴 땐 어쩌면 좋을까요? 아우 왜 이래 진짜. 누가 올인하래. 아 옆에 있는 사람까지 기분 안 좋아지면. 그런데 이걸 또 얘기를 하자니 좀 어렵기도 하고. 그쵸?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다. 주식 그래프에 따라 그날그날의 기분 변화가 심한 동료, 옆에 있는 저까지 기분이 안 좋아지는데요. 그럴 땐 어쩌면 좋을까요? 같이 하시는

0: 뭘까요?
1: 개가 사람을 가르치는 거? 네 글자 개... 개... 개인... 개인과외? 개인과외구나, 맞지?
0: 비슷했어요. 정답은 개인 지도입니다. 웃긴가요?
1: 너무 안 웃기다. 어떡해. 게스통 업데이트가 너무 잘 안 되는 것 같아.
0: 그럼 기세를 몰아서 몇 개 더 내볼게요. 병아리가 잘 먹는 약은? 삐약.
1: 아.
0: 왕이 넘어지면? 킹콩. 스님이 버스에서 내리면서 하는 말은? 중도 하차. 너무 재밌죠?
1: 게스통 혹시 지금 중도 하차 하고 싶어? 지금 약간 위기야.

0: 지금 나한테 굉장히 예민하게 보는 것 같아. 다음 뉴스 일단은 들어볼게요. 네.
1: 5872님의 소식입니다. 배달앱에서 VIP가 됐다는 알림이 왔습니다. 기뻐해야 하는 건지 반성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축하는 치킨으로 하겠습니다.
0: 이 배달앱 VIP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될 수도 있는 게 요즘 1인분만 시켜도 거의 2만 원이니까 이게 어려운 듯 쉬운 듯 어려운 거거든요. 그나저나 5872님 배달앱 VIP 말고 우리 라디오 VIP 귀빈 되는 거 어떠세요? 괜찮은 방법이죠. 그쵸? 그런 것 같아. 오케이. 이 기세 몰아서 스통아. Let's go quiz. 퀴즈 가자.
1: 네. 오늘은 새로운 유형의 퀴즈를 준비해봤어요. 낙산사에서 소개팅 프로그램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은 가비. 일단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자신감 하나로 무작정 낙산사로 떠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정혁,

재밌고 웃긴 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평소에 보지도 않았던 일일 드라마를 챙겨보게 되는지 저만 이런 거 아니죠? 임혜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원래 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 모든 게 재밌어요. 저는요 막 경제 뉴스까지 재밌어져요. 세상에 할 일이 많으면. 아 그럼 혜빈님은 사실 시험 기간 동안요 청소 열심히 한 거예요. 재밌는 영상도 많이 보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일일 드라마까지 다 챙겨 보신 건데 사실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많이 본 거랑 청소한 건 내가 칭찬할게요. 좋아요 좋아요. 나머지는 다음부터 안 그러면 돼요. 우리 뭐 조금 약간 도파민에서 벗어나야죠 시험 기간에는. 그래도 저는 근데 부러운 게 대학생은 종강 있잖아요. 종강 있는 게 너무 부럽고 회사원 언니 오빠들은 그런 거 없으니까 있을 때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다음에 잘하면 되니까 우리 이번에는 방학을 그냥 완전 최고치로 즐겨보길 바라볼게요. 방학도 이게 막 누워가지고 어영부영 보내면 바로 끝나거든요. 그러지 말고 잊고 잘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가비 임혜빈님 편으로 다이브! 6개월 차 신입인데요. 일을 할수록 저의 무능함이 느껴져서 너무 속상해요. 과장님이 주시는 업무 하다가 제가 하는 건 슬쩍 보시고는 과장님이 직접 하시거나 하면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짓지 못한 것 같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네요. 그래도 열심히 버텨보렵니다. 2761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뭐야 6개월차 신입이잖아. 괜찮아요. 아 당연히 아니 뭐 6년 된 것도 아니고 신입이면 그럴 수 있죠. 아니,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과장이고 팀장이에요. 신입 사원이니까 서툰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께 과장님 혹시 어떤 게 잘못됐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저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해보는 거 어때요? 너무 쫄아있고

0: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이영

0: 한 잔으로 아침을 깨우세요. 타이거 모닝.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가비의 Super Radio. 잠시 후에는 너튜브 100만 명을 달성한 그 채널이죠. 디바말 퀸가비의 슬픔이 PD님이랑 아는 것이 힙이다 함께 해볼 거예요. 저희 PD의 세계 잘 모르잖아요. 그쪽 세계 아주 다 파볼 예정입니다. 지금 밖에 슬픔이 PD님이랑 화연 PD님, 커들리의 대장 두 분이 와 계시는데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시거든요. 제가 한번 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저희는 3부로 가 있을게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지문 터널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양화대교 2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있고요. 반대 구리 방향 한남대교 4차로에서 공사하면서 마포대교부터 막힙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월릉분기점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조심해서 지나셔야 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방향 소래터널부터 송내까지 막히고요. 더 가서 계양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중입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말이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0: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UM을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1: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어?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자존심을 건 단 한 판의 승부. 가비, 바비, 보. 가비의 선택은? 오늘은 스피드하게 초간단 가위바위보 갈게요. 여러분들 기다리셨죠? 1, 고! 가위, 바위, 보! 여러분 뭐 내셨어요? 저랑 텔레파시 통해서 같은 거 낸 10분에게 가비리카노 드립니다. 뭐 내셨는지 지금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박재범의 좋아 듣고 오셨습니다. 가비바비보. 자, 여러분이 가비랑 주먹이랑 보자기 중에서 뭐 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오늘 낸 건 바로 바위 주먹이었습니다. 저랑 같은 거 내신 10분 명단은 가비의 스프 라디오 선곡표에 올려놓을게요. 꼭 확인하시고 내 닉네임이나 번호가 있다 하면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남겨주시고요. 꼭 선물 챙겨가세요. 잠시 후에는 디바마을 퀸가비의 슬픔이 피디님이랑 아는 것이 힙이다 함께합니다. 그럼 광고 듣고 시작할게요.
1: 우리 집에는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철제 선반은

0: 상관없어요. 컨셉이었죠?
1: 아, 아니, 너무 떨려서 어느 타이밍에 인사를 해야 되나.
0: 아, 실제로 밖에서 네. 정말 너무 네. 떠셨고 네. 오늘 정말 준비를 많이 해오셨잖아요. 아,
1: 많이는 아닌데 네. 그냥 네.
0: 아, 일단 한번 소개를 한번 아, 해주세요. 네네. 인사랑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안녕하세요. 디바마을 킹갑이 연출하고 있는 일명 슬픔이 피디라이 여진솔입니다.
0: 와, 안녕하세요, 피디님. 아니, 네. 저희가 진짜 저희 여진솔 피디님, 슬픔 피디님이 네.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게요. 질문이 있잖아요. 그 질문에 답변을 작성해서 오셨어요.
1: 아,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요?
0: 어, 그렇게 보통 전 처음 봬요. 진짜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해오셨고 그리고 오늘 엄청 긴장하셨다고 들었어요.
1: 네, 막 등에 땀이 나고 있는데
0: 진짜로?
1: 네.
0: 왜?
1: 이런 경험이 처음이기도 하고
0: 네. 그렇죠. 어때 저희 지금 오늘은 네. 출연자랑 PD가 네. 아니라 DJ랑 네. 게스트로 만나게 됐는데 느낌이 어떠신지 또 궁금합니다.
1: 촬영 현장이랑 네.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0: 어떤 점이?
1: 촬영 현장에는
0: 편하게
1: 아 촬영 현장은 뭔가 제가 세팅을 해놓고 가비님을 뭔가 초대한 느낌이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었는데 오늘은 제가 가비님에게 초대를 당해서 온 느낌이랄까요? 네.
0: 처음에 뭔가 약간 제안 네. 받으셨을 때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게 네. 내가 나가도 되는 건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왜 그렇게 고민하셨어요?
1: 일단 이 아는 것이 힙이다. 전문가 초대석이라는 전문가 네. 초대석이라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0: 전문가
1: 타이틀이다.
0: 맞으시잖아. 완전 피디님 전문가 맞으시잖아요.
1: 아 그런가? 그러니까 그

0: 소속되어 계시다가 네. 그리고 지금 직접 회사를 차리셨잖아요. 회사를 차리셨는데 어떠세요? 회사를 차리니까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으실 것 같아요.
1: 아, 네. 회사도 약간 내가 회사를 차려야지 이렇게 네. 해서 회사를 차렸다기보다는 프리랜서를 프리랜서 PD로 하다가 네. 이제 같이 하시는 유아연 PD님이랑 같이 사무실을 쓰면서 네. 뭐 이거 한번 같이 해보자 이거 한번 같이 해보자 하다가 좀 그냥 어떻게 보니까 회사의 형태가 되긴 했는데 이거의 최고 장점은 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네. 뭔가 재밌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이게 너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좀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막 좀 괴로운 일이 있을 때도 있는데 뭔가 그거를 잘 극복해내갈 수 있는 그 베이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

0: 던져주시는 말들이 너무 웃긴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재밌다. 그냥 일단 이 사람이랑 같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재밌다라는 식으로 생각돼서 처음 결과물이 나왔을 때도 저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아. 제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하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네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정말 비슷하게 내주셔서 정말 맞아요.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얘기할 건데요. 러브홀릭의 러브홀릭을 들을 거예요. 이거 피디님이 신청하신 곡인데
1: 네.
0: 이거 신청하신 이유 있으세요?
1: 아 사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0: 네.
1: 막 흑인 음악을 추천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0: 흑인 음악 동아리라고 지금 캐릭터가 있으시기 때문에 아, 네. 맞아요, 맞아요.
1: 네, 실제로도,
0: 아, 실제로도?
1: 활동을 했고 그래서 네. 나에게 기대하는 게 혹시 흑인 음악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0: 네.
1: 뭐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네. 이제 그냥 아 최근에 잘 듣는 노래를 아. 좀 추천해드리면 어떨까.
0: 좋다.
1: 그리고 좀 요즘 날씨랑도 잘 어울리고.
0: 혹시 요즘에 러브홀릭이신가요? 네. 느낌이?
1: 그렇다기보다는 요즘 이 노래가 좋더라고요. 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러브홀릭의 러브홀릭 듣고 계속 얘기해볼게요.

0: 때까지 찍으시는 편인지 아니면은 아. 나중에 편집으로 살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편인지 어떻게 하세요?
1: 저는 굳이 선택을 하자면 네. 편집으로 살리자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많고
0: 많죠.
1: 뭔가 촬영이 재미없었다기보다는 촬영에서 이제 재밌었던 요소들을 편집으로 최대한 살려보자 이런 주의긴
0: 정말 심폐소생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촬영 괜찮나? 이럴 때 있거든요.
1: 그럴 때가 꽤 자주 있어요. 생각보다.

4번 남해 독일 마을 킹가비.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10분 추첨해서 화장품 상품권 드릴게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10분 추첨해서 화장품 상품권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들으면서 4부로 가겠습니다.

0: 입니다. 금요일 코너 아는 것이 힙이다. 너튜브 PD계의 네임드 슬픔이 PD 여진솔 PD님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아까 퀴즈 내드렸는데요. 퀸 가비의 컨텐츠 진짜 이름 PD님 정답이 뭐였나요?
1: 정답은 2번 디바마을 퀸가비였습니다.
0: 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10분 오늘자 선곡표에 올려두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번에는 우리 여진솔 PD님이 퀸가비 컨텐츠에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1: 이건 예정이 없던...
0: 네. 네, 이건 원고에 없어요.
1: 네, 이건 제가 준비할 수가 없는데 뭐죠?
0: 네, 저희가 문제를 만들었는데요. 네. 이 문제를 못 맞히시면 네. 벌칙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벌칙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노래 부르기 대 현금 10,000원 두고 가기입니다. 우리 피디님이 흑인음악 동아리 출신이시니까 그때 자주 들었던 흑인음악 한 소절 불러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저희 청취자분들 나눠드리기 현금 10,000원 두고 가시면 되거든요.

0: 저희 피디님께서는요 진짜 퀸가비 채널을 위해서 진짜 살신성의 해주세요. 살신성인? 아,
1: 살신성의 해준다고요?
0: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열심히 노력해. 그러니까 본인 채널처럼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분이세요. 감사합니다.
1: 우리 가비님은요 진짜 몸을 아끼지 않고 너무 열심히 해주세요.
0: 아,
1: 똑같은 말인데
0: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진짜. 서로 열심히 한다, 그쵸?
1: 네, 서로 진짜 열심히 해야 돼.
0: 그리고 우리 진설 PD님은요 진짜 네. 성격이 좋으셔서 이 어떤 현장에서
1: 네.
0: 그 빛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분위기 좋게 만들어주시고

0: 또 편집자 입장에서는 예뻐볼 네. 수밖에 없는 진짜. 사람이잖아요. 네. 맞아요.
1: 진짜로 좋아했고.
0: 그런데 이제 설렜던 적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러팅 멘트를 수도 없이 하니까 그 중에 하나는 또 설레셨나 보다, 그렇지?
1: 아, 뭐 서, 아 근데 설렜던 네. 감정이 네. 오히려 가비님이 저한테 네. 어 제가 그때 인터뷰할 때 네. 어 아, 킹키 잘생겼는데 제가 이랬는데 뭐 킹키 좋아해요? 이러면서 막 Do you like him? 막 이러는데 네, 아, 네네네. 그때 약간 설렜 그때 제 기억에 제 얼굴이 빨개졌었거든요.
0: 아 맞아 그랬던 네. 것 같아.
1: 그래서 아 그때 아, 네. 오히려 그 저

0: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 그 나이 때 해야 할 것들을 충실히 해내고 또 그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하고 또 실패도 맛보고
1: 맞아요.
0: 막 이러면서 좀 내 생각도 단단해지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서
1: 맞아요.
0: 좀 학업을 충실히 하는 게 진짜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1: 저도. 그러니까 네. 학업에 충실하면서 네. 충분히 사이드 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학생이라도.
0: 아, 맞아요. 맞아요. 네네.
1: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임 언니님 그 쇼츠만 보고 있는 게 사실은 네. 뭐 약간 이렇게 뭔가 굉장히 연구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찍는 게 한 그 쇼츠를 만드는 거지 보는 거는 사실 그렇게 아. 많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은 뭐 찍는 거를 사이드 잡으로 하고 네. 학업을 열심히 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0: 근데 또 막 이 세대 이 쇼츠와 릴스가 막 범람하는 세상에 제가 중학생으로 살아본 게 아니어가지고
1: 그렇죠.
0: 또 그걸 많이 보고 자라는 게 도움이 될지 아, 아닐지 대답하는 것도 잘 모르겠긴 하는데
1: 맞아요, 맞아요.
0: 일단 뭐 주어진 말을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한 것 같다.
1: 그렇죠. 피디님은 어떻게 네. 공부를 좀 잘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0: 전 열심히 하긴 했는데 네.
1: 그럼 잘한 거다. 보통 잘하는 보통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0: 아, 잘하진 않았어요.
1: 잘하지. 네. 아, 열심히 했다.
0: 아, 열심히 한 편이었어요. 네.
1: 오케이, 오케이. 6619님이요. 요즘 진짜 컨텐츠 홍수잖아요. 이 중에서 살아남은 컨텐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아, 살아남은 컨텐츠의 비결을 물어보시는 것 같기도 한데.
0: 아,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이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저도 알고 싶은데요.
1: 나도.
0: 아, 혹시 아시는 분 한번.
1: 아시는 분은 저희
0: 댓글로 남겨주시면.
1: 네, 댓글로. 별스타그램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궁금한 게 피디님은 네. 혹시 디바마을 킹가웨이가 처음 나왔을 때 잘 될 네.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0: 아, 저는 네. 이게 너무 설정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1: 네네.
0: 막 그래서 처음 찍을 때부터 아 이거 재밌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었지 막 이게 막 엄청 잘 될 거다 라는 확신이 있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컨텐츠를 할 때.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내가 재밌을 때 그리고 만드는 사람들이 재밌고 나오는 사람들이 재밌을 때 확실히 결과가 좋은 것 같긴 해요.
1: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처음에 이게 잘 될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대학교.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가비의 슈퍼 라디오.
7: 가비의 슈퍼 라디오에서 준비한 7월 선물입니다. 알카메디에서 건강한 물 알칼리 이온수기,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아름다운

가세요. 가비의 스파라디오 금요일 마칠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 끝곡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들려드리면서 저는 가볼게요. 그럼 바이.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오후 서울 시내 도로는 정체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 4차로에서 공사하면서 양화대교부터 막히고요. 반대 일산 쪽으론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론 영동대교

분기점에서 수암터널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안성일대에서 짧게 밀리고 이후로 기흥에서 신갈 분기점까지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KBS 그래프 M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여러분들이 미라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고요. 여러분이 우리의 엔진입니다. 듣는 여러분이 없다면 라디오는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1: 자, 언제나 도전을 외쳐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금요일 골든 요일입니다. 골든벨 힘차게 많이 많이 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깜짝 퀴즈, 골든벨은 언제 울릴까요? 띠링띠링.
0: 자, 4시 몇 분쯤 울릴지 예측하시고 골든벨이 울리는 타이밍, 그것은 제 입을 주목해 주십시오. 제 입보다 제 뇌피셜을, 제 뇌에, 제 해마를, 제 해마들을 주목해 주십시오. 골든벨이 울리면 선물은 황금 망고 스무디. 좋습니다. 도전하시죠.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또 이렇게 가네요. 예.
1: 좋습니다. 자, 차주영님, 오미완 금은빵 더워도 너무 덥네요. 물 한 바가지 부탁드려요. 바로 가보고 시베리아 바람 소리까지. 제 어른들 말이 옛날에는 그 가만히 있으면 시원해진다라고 했는데
0: 요즘 그런 때 아니에요.
1: 아니 근데 진짜로 이렇게 좀 가만히 있고 이 물소리와 이 시베리아 바람 소리를 들으면 확실히 시원해지는 거 있어요.
0: 근데 이제 해가 없어야지.
1: 아,
0: 밖에 그렇죠. 해가 있으면 이제 해가 나한테 내리쬐고 있으면.

0: 줄 이리 만들고 에? 온 동네 기사에 어? 윤정수 남창이 동시간대 1위 달성 해가지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 정효민 씨가 저도 이제 들어왔는데 황망스 주세요. 황망스가 뭐예요?
0: 황금 망고 스무디요. 아. 황망하네요 정말 방송 이거 이렇게 하면 형.
1: 폭망이지.
0: 좀 이런 것 좀 알아들어 주십시오.
1: 폭망스는 많이 들었거든요.
0: 예.
1: 근데 황망스는 황망하네요.
0: 예. 어쨌든 우리 한번 여러분들 우리 미스터 라디오도 한번 좀 반짝이는 시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1: 주로 연예인들이.
0: 예.
1: 어떤 기자회견 할 때 잘 쓰는 말이죠.
0: 네, 뭐요?
1: 지금도 제 마음이 황망하기 이를 데 없지만.
0: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본인 개그 하려고 지금 그거 하지 마시고요.
1: 연예인들이 보면 변호사들이 써준 대로 넘기는 것 같아. 예. 자기 마음을 잘 안 닮아. 안 담아.
0: 다 요즘에는 뭐 많이
1: 그러기 전에 기자회견 할 일을 만들지
0: 네.
1: 말아야죠.
0: 네, 아예 왜 해요 그걸. 예. 아무튼. 왜?

0: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된다 된다 된다 된다
5: 미라 들으면 된다
4: 된다 된다
6: 미라 들으면 된다
4: 된다 된다
7: 미라 들으면 된다
4: 된다 된다
8: 미라 들으면 된다 예!
0: 예! 미스터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된다니까요.

0: 지치시네요. 우리 에너지가 넘치는 게 아니라 6209님이 지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아침 9시에 나오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1: 그럼요.
0: 그럼 지금 지칠 때 됐고 그 당연한 거예요.
1: 그렇구나. 네.
0: 근데 그나마 우리 떠드는 걸로 한 2시간 버티는 거죠.
1: 네, 근데 우리가 또 4시부터 4시 반까지는 그나마 좀 에너지가 넘쳐요.
0: 5시부터 우리 쭉 쳐져요.
1: 네, 그때부터 네. 저희도 힘들어요. 희한합니다.
0: 근데 오늘은 안 쳐질 겁니다. 왜냐면 예. 오늘 지조와 함께 놈놈놈.
1: 예.
0: 자존심을 거는
1: 또 박터지는 또
0: 그들만의
1: 대결이죠.
0: 예, 그들만의 꼴찌의 리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여러분 또 관심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6209님 새내기니까 우리 또 새싹이시니까 껌 드립니다. 휘바 휘바
2: 휘바 휘바.
1: 수빈님,
0: 수빈님, 예. 수빈 씨일 수도 있고 뭐 예. 중요하지 않습니다.
1: 네. 독방 육아할 때 라디오를 꼭꼭 챙겨 들었는데 복직하고 처음 라디오를 들으려고 하니 개편이 됐나 봐요. 남창희님, 윤정수님은 자리를 지키고 계셔서 반갑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0: 이분 좀 수상합니다.
1: 왜죠?
0: 앞전에 엠본부를 예. 갔으니까.
1: 아니죠.
0: 왜요?
1: 아니 아, 가비 씨랑 우리 또 폴킴이랑 짝다 바뀌었잖아요.
0: 오케이 개편됐어요.
1: 개편됐어요.
0: 한참 됐어요.
1: 예. 예. 가제는 개편이에요. 아시죠, 여러분들?
0: 그게 뭐죠? 무슨 의미로 그 얘기하는 거죠?
1: 그냥 하는 얘기예요. 뭐 의미가 있습니까?
0: 아, 그렇지. 아, 빨리 체크했어야지. 나는 이미 내가 그게 뭔 소리죠 하는 게.
1: 개편됐다니까.
0: 너 헛소리 하지 말랍니다.
1: 가제는 개편이라고 한 게 뭐 잘못된 겁니까?
0: 개편이 개편?
1: 예, 가제는 개편.
0: 그건 진짜 웃기지도 않다. 웃기기는 해야지. 자, 우리.
1: 예, 골든벨.
0: 골든벨 망고 스무디. 남창희 씨가 주려고 일부러.
1: 그럼요.
0: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조금 수준이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수준 있는 문자를 보내주셔서 남창희 씨의 수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 누구는 또 되게 수준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네.
0: 이래서 둘이 있으면 편안하거든요. 발전은 없어요. 네, 둘이 있으면 편안한데 예. 발전은 없어요. 자,
1: 유지현님, 이정임님, 송은하님, 4496님, 3218님 축하드립니다. 다섯 분께 황금 망고 스무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망스.
0: 네, 네,
1: 황망하죠? 예.
0: 네.
1: 자, 아무튼 우리 또 수빈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0: 네.
1: 수빈님 또 새싹이세요. 이렇게 문자 그래요? 주셨어요.
0: 아, 휘바스 가야죠, 예. 그러면.
1: 휘바, 휘바,
2: 휘바, 휘바, 휘바.
1: 자, 껌 드리고 수빈님 이제 자주 들어오세요. 예. 그리고 개편되고 나서도 우리 가비 씨 슈퍼 라디오 그리고 우리 또 폴킴 씨의 가요광장도 지금 재밌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 폴킴 씨는 일단 목소리 톤이 참 좋으신 예. 것 같고요.
1: 가비 씨는
0: 기운이 좋은데 예. 이제 슬슬 걱정이 돼요. 혼자서 그 예. 힘차게 나가는 게 한계가 좀 있거든요.
1: 2시간 동안 하는 거 힘들지.
0: 2시간 힘들단 말이죠. 예. 여러분들이 문자를 좀 많이 넣어주시고
1: 예.
0: 말도 많이 걸어주세요.
1: 예.
0: 그 가비 씨가 생각보다 좀 배려가 있어요.
1: 맞아요.
0: 그 이렇게 저렇게 막 들여다보고 본인 기운이 좀 센 건 맞는데
1: 약간 이렇게 아, 아이 같아 내가 봤을 때
0: 이렇게 저렇게 이 상황보다 들여다보고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문자를 많이 보내주세요.
1: 예. 오미안하지 마시고 거기 가가지고
0: 그거는 예. 오히려 저 힘 빼게 하는 거예요. 네.
1: 50분부터 오미안이 너무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0: 드디어 예. 아까 제가 했던 그 윤은영 박사의 멘트에
1: 예.
0: 드디어 4788님이 보냈습니다.
1: 맞아요. 학교라도 가는 게 어디예요. 제 시간에 가면 좋겠어요. 라고.
0: 요즘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지도 못해. 옛날에는 두들겨 맞을까 봐 일찍 갔잖아.
1: 예.
0: 요즘 이제 그런 것도 없으니까.
1: 교권보호국에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예. 선생님도 선생님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1: 예.
0: 학생들도 정말 편안하게 예. 자기 할 걸 자유롭게 하는
1: 학생들도 안전하게
0: 예. 예.
1: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권위 있게
0: 그렇습니다.
1: 선생님도 권위가 뭐, 있어야 되는데 아, 어떻게
0: 뭐 이게,
1: 됩니까?
0: 이게 뭐 그나마 조금 걱정이 조금 덜어지는 건 전 세계적으로
1: 예.
0: 그런 풍토가 있는 것 같아요.
1: 다 그래요. 예,
0: 그러니까
1: 예.
0: 우리만 내 아이만 그런 건 아니니까 안 그런 아이는 다행이고 그런 걸 좀 잘하시고
1: 예, 우리 부모님들이 잘하셔야죠. 예.
0: 아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잘해야 돼요. 저도
1: 진짜 잘해야 돼요.
0: 저도 애 생기면 애가 뭐 시원찮으면 사실 제 잘못이지.
1: 그럼 집에서 잘 가르쳐야
0: 물론
1: 돼요.
0: 물론 우리 와이프 잘못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1: 그 자꾸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막 문자 보내고 그러지 마세요. 예, 뭐 우리 미라클 중에서 그런 분도 없을 거라 당연히 믿지만 선생님들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0: 그렇습니다.
1: 예, 그거 안 됩니다. 선생님들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
0: 자, 그리고 그래요. 우리 저 예, 여러분께 뭐요? 선물 드리는 거 이제 그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음식물 분쇄

제가 일하러 다니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같이 일하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요. 근데 이 여자가 계산을 참 이상하게 한단 말이죠. 5 나누기 2는

0: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진짜 괜찮아요. 운동할 겐 걸어갈래요. 음악도 듣고.
1: 날이 더운데 무슨 운동할 겐 걸어가. 쓰러가 쓰러져 쓰러져. 같이 가요. 얼른 타. 예, 옆에 타, 타, 타. 그냥 타. 가까워. 운동도 안 돼. 자 출발.
0: 그렇게 굳이 태워준다고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엮이기 싫어서. 하도 저러니까 뭐 회사에서 차로 3분 거리를 며칠을 얻어 타고 다녔어요.
1: 며칠?
0: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많이 난 얼굴로 저한테 다다다 달려오더라고요.
1: 같았어야지.
0: 왜죠?
1: 아니 저기요 남순씨. 사람이 네? 좀 그렇다.
0: 무슨 소리예요?
1: 아, 눈치가 없니?
0: 뭐가요?
1: 아니 뭐 입으로 하나하나 다 집어서 그렇게 핀셋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나?
0: 아니 무슨 일 있었어요?
1: 아 열받네 진짜.
0: 왜요?
1: 아니 퇴근 때마다 내 차도 타고 다니면서 뭘 그렇게 입을 싹 씻어요. 돈 한 푼 안 내고.
0: 네?
1: 아니 일일이 말해줘야 되는 사람이라면 알았어요. 내가 얘기할게. 아유 나 참 수학 안 맞은 사람한테 얘기 상대하려니까 진짜 힘드네. 아니 자기가 나한테 6만 원 주는 건데.
0: 6만 원이요? 왜요?
1: 내가 묻고 싶다. 왜요? 아니 아우 또 설명하라는 거야. 아 설명하다 빈정상하던데. 아 설명할게. 들어봐요. 자기가 매일 퇴근할 때 내 차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편안하게 가는 덕분에 마을버스 환승비를 매일 200원씩 아꼈어요. 그게 벌써 며칠이 됐잖아.
0: 한 일주일 됐죠. 근데 뭐 환승비는 공짜예요.
1: 아이 알아. 설명하는 거야. 아직 안 끝났어요. 자기가 그 돈을 아끼는 동안 내가 기름값이 날라갔다고. 야 정말 씨. 아. 자 말 끊지 말고 들어봐. 내가 그 돈 아끼는 동안 기름값이 들었잖아. 그 자기는 이득이고 나는 손해잖아. 그거 안 맞지? 계산이 안 맞잖아요. 자기가 200원씩 이득 보는 동안 난 매일 400원씩 손해보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내가 1년치를 계산을 해봤어.
0: 아니 1년치를 왜 계산해요? 차와도 탄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1: 아 그러니까 쭉 탈 거니까. 자기 회사 그만둘 거야? 쭉 다닐 거잖아.
0: 아 회사에 다니죠.
1: 자 그러면 하루 200원 잡고 200원 곱하기 한 달 25일 탄다고 치면 200 곱하기 25면은 1년은 12달이니까 곱하기 10 하면은 6만 원이야. 그러니까 6만 원을 주면 계산이 맞아. 나만 손해야.
0: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진짜.
2: 미쳤나.
0: 너 뭐야 더위를 먹었니? 어? 어느 나라 계산법이 그래? 야 그냥 돈 필요하면 돈 달라고 해. 완전 그지네 이거. 야 그리고 마을버스 환승비는 공짜라고 했지. 내가 무슨 200원을 이익을 보고 너는 왜 400원을 손해를 봐. 말도 안 되는 계산을 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너 기름값 하는 거 10만원 줬잖아. 그건 혼란 까먹었냐?

0: 미라클입니다. 마침 또 제가 교사라 지금 얘기해 주시는 말에 괜히 힘받고 퇴근하는 금요일입니다.
1: 아, 예, 예.
0: 아, 아까 우리가 또 네.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라.
1: 네, 힘내십시오.
0: 예, 예, 우리 선생님들의 네. 권위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걸 듣고 아까 보내셨나 봐요.
1: 그렇죠.
0: 네, 와, 감사합니다. 우리 또 미스터 라디오 듣는 선생님들 또 많아요, 은근히.
1: 네, 많죠.
0: 예, 퇴근하시면서 들으시는 선생님들 진짜 많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항상 또 저희가 또 응원합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 참 진짜. 정말 힘든 일 하시는 거예요, 진짜.
1: 그렇습니다.
0: 요즘에는 진짜 더 힘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1: 자, 내 아이가 네. 얼마나 그래도

0: 들어 나오지 않는 게
1: 안 되죠.
0: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
1: 내 아이가 특별한 만큼 남의 아이들도 다 각자 가정에서 특별한 아이들이에요.
0: 네,
1: 예,
0: 그렇습니다.
1: 선생님들은 그걸 공평하게 또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0: 아 공평해야 돼요. 객관적이어야 돼요. 되고.
1: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도 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버님들. 예. 우리 미라클 중에서는 그런 분은 없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0: 또 김원희님 예. 된다 된다에 한 표합니다. 큰 딸이 임상 심리사를 또
1: 합격했습니다. 이건 뭐 다 된다.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그렇습니다. 네,
0: 그렇습니다.
1: 임상 심리 합격 심리 합격사 그렇습니다. 심리 합격사 심리사 합격.
0: 네. 제가 또 예. 윤임상으로 살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렇습니다.
1: 예.
0: 이런 따님처럼 그렇게 계획적인 임상이 아니라
1: 예.
0: 그냥 아무나
1: 이거 먹어보고 살찌나 안 찌나
0: 먹어보고 상한 것 같아.
1: 예.
0: 예, 뭐
1: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 뭐 이렇게 미스터 라디오를 들으시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다 됩니다.
0: 그리고 그 또 주변에서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0197님이 저는 학교 앞에서 김밥집을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야근이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 선생님들도 학생들. 아직은 그
1: 그럼요.
0: 여러 가지 생각이나 철학이 자리 잡지 않는 학생들을 상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1: 그럼요.
0: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1: 선생님들도 일찍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가서 또 다음 날 또 수업 준비해야 되지.
0: 네?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1: 그러니까
0: 대부분은 합니다.
1: 아, 열심히 하지.
0: 대부분은 해요.
1: 네. 네. 선생님들은 방학하잖아요. 방학하면 그게 뭐 쉽게 그렇게 놀게 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0: 네, 그렇습니다.
1: 아유, 다 힘들지. 그렇죠. 네. 아무튼 우리 선생님들 고생 많으시고 김용숙 님이 와, 저 어린이집 교사인데 두 분 모두 최고예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네. 용숙 님이 최고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입만 나불나불 되는 겁니다.
0: 용쓰십시오. 애들 키울 때 용쓰시라고요.
1: 형은 이제 나화진이라고 하세요.
0: 뭔데?
1: 참교육 안 보셨죠, 형?
0: 에.
1: 거기 주인공이 나화진이거든요.
0: 예.
1: 교권 보호.
0: 그 김무열 씨?
1: 김무열 씨. 아. 형은 윤화진으로 가시죠.
0: 왜냐면 아직 애가 없어가지고. 왜냐면 이게 마음을 전부 다 대변할 수 있어야지 또.
1: 예, 그렇지. 우리가
0: 너무
1: 또.
0: 그 정상적이고 정확한 네. 것만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게 뭐 인간 생활이지.
1: 예. 자, 아무튼 우리 마마무의 노래 데칼코마니 함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네.

0: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네, 윤종신 합창의 미스터라디오 도와주시는 분들은 TS푸드,
1: 코끼리 베이글,
0: 셀러맥스,
1: 서울사이버대학교,
0: 양말 주문 제작은 삭스킹,
1: 베스슬립,
0: 오토링크가 미스터라디오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1: 네.
0: 좀 오래 도와주세요.
1: 그렇습니다.
0: 최준호 씨는 또 난데없는 예. 오미완 삼행시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정해져 있는 범역권이 아닌 곳에서 자꾸 시험 범위를 공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최준호 씨. 오!
1: 오늘 하루 너무 힘드네요. 말은
0: 좀 말은까지.
1: 예.
0: 미
1: 미역처럼 축 처지는 저에게 미스터 라디오는
0: 완
1: 완벽한 피로 회복제예요. 청취율 조사에도 무조건 오미완.
0: 뭐 준호 씨 내용은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0: 근데 제 얘기는 이거예요. 왜? Why? 어쨌든 감사합니다 준호 씨.
1: 예,
0: 네, 고맙습니다.
1: 아, 머리를 잘하실 것 같아요. 느낌.
0: 네.
1: 예.
0: 자 이제 예. 남창희 씨.
1: 네.
0: 3부 첫 곡의 노래를 불러주실 시간이 됐습니다.
1: 네.
0: 남창희 씨의 노래가 3부 첫 곡으로 나갑니다. 과연 어떤 노래인지 여러분 제목 또 제목을 약간 비틀은 재밌는 오답 보내주십시오.
1: 없는 게 메리트라네 난 있는 게 젊음이라네 난 두 팔을 벌려 세상을 다 껴안고 난 달려갈 거야.
0: 지조냐? 조남지 사운드.
1: 어, 지조냐? 어, 자존심 상해. 다시 부를 거야.
0: 자존심이 아니라 지존심.
1: 예. 자, 저희는 잠시 후 3부로 돌아갑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길 서울 시내도로는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 4차로에서 공사하면서 마포대교부터 밀리고요. 더 가서 천호대교 1차로에선 사고 났습니다. 잠실대교부터 여파받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속까지 한 번에 15km 정체고요. 이후로 기흥에서 신갈 분기점까지 밀리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0: 기프트.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1: 세종 기프트.
2: 청소년 UM을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UM을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뾰로로로로.
3: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4: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야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5: Yes, I will.
6: 1단계

0: KBS 쿨 FM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3부가 시작이 됐고요.
1: 네, 3부 첫 곡으로 옥상달빛의 없는 게 메리트 듣고 왔습니다.
0: 네.
1: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0: 이런 속상한 분들에 비하면 뭐 우리가 지금 돈이 있네 없네 따질 게 아니라 그래 그것도 그래요. 속상하겠다 그 생각 딱 드는 거지. 예.
1: 계속 가시죠.
2: 네. 자, 뭘 계속해요 이제. 다 선물 드려야 돼요. 네. 누구 드릴 거예요?
0: 저는 이거 확 안 오나 보다.
2: 왜요?
0: 윤상훈 씨 거.
2: 윤상훈 씨?
0: 이거 했어요?
2: 없는 게 메리 크리스마스요?
0: 메리 트리스마스요. 메리트. 남창희 씨는 이제 이렇게 개그를 보내줘도 못 읽어요. 메리트. 없는 게 메리트. 없는 네. 게 메리 트리스마스.
2: 그래요?
0: 윤상훈. 윤상.
2: 정말 뜬금없네요 진짜. 예. 저는 곽수빈님 드릴게요. 없는데 메리미 우주메리미 드리겠습니다. 결혼하세요 여러분들. 결혼하셔가지고 없어도 하는 겁니다. 일단 하고 모으시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0: 네. 자, 정답 맞추신 분 없는 게 메리트 옥상달빛의 노래 맞추신 분들은 세 분 2317-8774

0: 한 잔으로 아침을 깨우세요. 타이거 모닝.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4: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 하모니렌트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사람.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2: 자, 윤정수 기관사입니다. 지금 서울 2호선, 2호선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3: 스크린 도어가 열립니다. 발빠짐 쥐, 발빠짐 쥐.
4: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미스터라디오 광고판을 찾아보세요. 광고판 사진 찍고 미라의 인증사진 보내주시면 햄버거 세트 보내드립니다.
5: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4: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5: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4: 청소기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5: 한국 기타의 자존심 덱스터 기타에서 통기타,
4: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5: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4: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5: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4: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표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5: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
4: 엑소좀 전문 휴 에버 그린팜에서 엑소 진생 플러스 샴푸바를 드립니다. 선물이 콸콸콸.

0: 비는 놈이야 나는 놈 있고 나는 놈이야 웃기는 놈이 있다.
1: 웃음을 향한 세 남자의 불꽃 승부
0: 대결 넘는 시즌 6. 지조 씨,
1: 지조 무슨 말이 필요해? 모두 늘 작품이라고 불러. 지조 씨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놈놈놈으로 찾아뵌 금요일의 남자 지조입니다. 안녕하세요.

0: 그렇습니다.
1: 조영님께서 지조님 어서 와요. 한우민님 금요일은 지조스.
0: 지조스
2: 반갑습니다.
1: 지조님의 네. 세빙선을 좋아하는 미라클입니다.
0: 네.
1: 김선정님 다 갈아버려.
0: 예, 갈아버려.
1: 오케이.
2: 아 오늘도 좀 덥죠?
1: 예, 많이 더워요.
2: 제가 시원하게 여러분들의 분위기를 또 갈아버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여러분들. 이제 정말 누가 뭐래도 시즌 6로 다시 놈놈놈 활기차게 시작을 해봐야 될 시간이에요.
1: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놈놈놈 최초로 응원 네. 실명제를 도입을 했죠.
0: 네.
1: 윤종수와 어우남. 어차피 우승은 남창희.
0: 네.
1: 남창희와 민들레.
0: 민들레.
1: 그리고 무지무지.
0: 무지무지.
1: 예. 예. 다들 오늘 오셨을까요?
0: 여러분, 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2: 네.
0: 왜요? 이상범 씨가 어? 네. 오랜만에 왔는데 수정 씨는 없나요?
1: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2: 러블리즈의 수정 씨. 예.
1: 너무 우리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0: 예. 한 1년은 더 됐죠? 1년이
1: 더 됐죠.
0: 뭐예요?
2: 2년 예. 2년 된 것 같아요.
0: 아이고. 2년 만에 왔어요. 이상범 씨.
1: 상범님 미안해요. 우리 예. 수정 씨를 못 지켰어요, 저희가.
0: 맞습니다.
1: 지켰어야
0: 했는데. 범 내려왔다. 이상한 범 내려왔어.
1: 우리가 KBS가 어려울 때 수정 씨를 못 지켰어요. 너무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0: 예.
1: 저희도 미안합니다. 왜냐면 다 그때는 긴축하게 긴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0: 맞습니다.
2: 예. 저희 그때 방송 중에 에어컨도 뭐 냉방 시스템도 원활치 않고 그럴 때라서
1: 그 사이에 그건 아니에요.
2: 예. 좀 적더라고요. 더웠어요. 예.
1: 그거는 기분 탓이고요. 에어컨 예. 나왔어요.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2: 송풍이었죠, 송풍.
0: 네. 그때 당시 에어컨도 좀 조심스럽게
2: 좀 조심스러웠어요, 사실. 예.
1: 어쨌든
0: 에어컨도 조심스럽게 틀고
1: KBS가 2, 3년 전에 상당히 많이 좀 힘들 때였습니다.
0: 그 저녁에 예. 비대기도 껐어요.
1: 예.
0: 예. 그럴 정도로 KBS가 예. 이렇게 허리춤 졸라매고 네.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1: 지금도 힘들어요, 사실. 예.
0: 사실 지금 뭐 다 힘들지.
1: 그럼요.
0: 뭐 누가 뭐 난
1: 아니, 아니 뭐, 그때보다는 훨씬 나아요. 사실 그때보다 네. 훨씬 나아요. 왜냐면 예, 그때는 예. 우리가 좀 KBS가 진짜 많이 힘들었을 때.
0: 넉넉한 회사 있습니다. 우리가 네. 요즘 들어서 주식 많이 찾는 하지만 그 두 회사일 뿐입니다.
2: 아, 반도체
0: 다른 회사들은 예. 다 또 그렇게 조심조심하게 다 열심히 살고 있어요.
2: 자, 자 알겠습니다. 네. 자 이상범 씨 문자 하나로 이렇게까지 파급력이 토크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방송이네요. 네,
1: 차주영님께서 예. 남창희와 민들레 오늘도 응원합니다.
0: 예.
1: 정정훈님 무지무지
2: 오,
1: 화이팅.
2: 무지무지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1: 수정 씨 보고 싶네요. 예. 저희도 보고 싶습니다. 자
0: 최수진 씨가 세빙선 또 틀어줘. 세빙선이 아니라 쇠빙선입니다.
2: 네.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0: 노래 제목 그래. 똑바로 알려드려야지.
1: 자 놈놈놈 예, 시즌 6의 본격적인 첫 대결 오늘은 아닙니다. 첫 대결은 다음 주 금요일에 펼칠 예정이고요.
2: 다음 주 금요일.
1: 예, 오늘 이 자리에서 미리 예고하겠습니다. 시즌 6 첫 대결 주제는 바로 놈놈놈 트로트 미니 가요제. 아테스요. 진호 씨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2: 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 놈놈놈 시즌 6의 첫 대결로 꼽아봤습니다. 트로트 미니 가요제.
1: 네.
2: 원 예전에 그 바비킴 가요제 기억나시죠? 그때 이후로 참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가요제가 저희 세 사람이 트로트 한 곡씩을 부를 거고요. 심사위원으로 현 트로트계에 권위 있는 트로트 가수 한 분도 모실 예정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아, 그래요? 오.
2: 네, 그래서 오늘은요 저희가 각 팀별로 트로트 가요제 대비 작전을 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팀별로 작전을 어떻게 짜느냐 바로 트로트 한 소절 이어 부르기.
1: 자 미라클 여러분 저희랑 트로트 한 소절을 주거니 받거니 부르시면서 저희한테 영감을 주십시오. 어떤 노래를 부르면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트로트 불러보고 싶은 미라클들 전화 연결.

0: 이고요. 전화 연결되시면 치킨 보내드릴게요.
1: 그렇습니다. 네.
0: 야, 우리 김현수님께서 창희님 민들레 왔어요. 오늘 남창희와 민들레 지금 많이들 모이고 있고요.
1: 네.
0: 참치마요님 가서 직접 응원하고 싶네요.
1: 어, 말씀드린 순간 어우남은 아직 소식이 없는 모양이에요.
0: 어우남은 지금 거의 없네요.
1: 아 있네요. 어우남 어디 있습니까?
0: 손한욱 씨 있네요.
1: 아~
0: 윤정수 어우남 응원합니다. 근데 윤정수 응원인데 남창희 씨 응원인 것 같은 이 기분은 뭐지?
1: 가문의 폭나듯. 아 예. 지금 뭐 사실 무지무지도 예 나름 뭐 잘 선전하고 있네요.
0: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지금 다 달려오고 계시고요. 자 저희 좀 응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네. 여러분들 신청 많이 해주세요. 자.
1: 자 각자 이제 팀원과 함께 네. 우리 청취자분들 미라클 여러분과 이제 같이 이어부르기를 하는데 가장 많이 성공한 팀이 지금 승점 없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그럼 또 다른 특전 같은 게 있나요?
0: 있습니다.
1: 있습니까?
0: 오늘의 승점이 걸려 있는 게 아니고요. 가장 많이 성공한 사람이 다음 주 가요제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은근히 노래 부르는 순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정할 수가 있고요. 그럼 여러분의 신청을 기다리는 동안 저희는 일단 목을 좀 풀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목풀기 선생님 한번 모셨는데요. 이분이 노래를 부르다가 고음을 길게 끌어주실 겁니다. 잘 듣고 저희도 고음 끌기를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에게 시범 보여줘 선생님 모셔볼까요? 어떤 분이

0: 33초간 끄셨답니다.
1: 그렇습니다. 아. 자, 이러면 나훈아 씨의 노래 영령을 우리가 한번 들어봤는데 이 노래로 각자 폐활량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것도 하는 거야, 갑자기?
1: 예, 우리가 하는 거예요.
2: 아. 근데 이거 뭐 점수 있어요?
0: 점수는 없고요. 제가 몸풀기, 몸풀기인데요. 예. 사실 이런 게임은요. 우리 대선배님은 좀 몸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좀 보호해 드려야죠.
2: 예. 누구 예. 얘기하는 건 나요?
1: 예.
2: 그럼 네가 뭐, 언제 나를 대선배라고 생각했다. 대선배 같은 소리하고.
1: 자, 그러면 누가 먼저 할 거예요?
2: 너도 기가 막히지?
1: 빨리 해야 돼요. 네, 시간 없습니다. 예.
0: 아, 뭐 제가 먼저 하죠.
1: 예, 예.
2: 시간 재는 거야, 그럼 또?
0: 네, 네, 네.
2: 오케이. 준비. 저 40초에 딱 시작하세요.
1: 영영 못 잇부터 시작해요.
2: 시작.
0: 영영

0: 25초.
1: 와, 야, 많이 했다 그래도.
2: 아, 처음에 제가 너무 뱉어버렸네요.
0: 네, 42초 출발입니다. 와, 24초.
1: 잘했어, 잘했어. 그래, 잘했어. 근데 중간에 약간 매미로 변하더라고요.
2: 아, 모기입니다.
1: 예, 모기예요. 예. 예.
0: 자, 계속해서 남창이 갑니까?
1: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아, 물을 마셨어야 되는데. 네.
0: 아, 물 또 마셔. 자,
2: 몸풀기입니다.
0: 영영.
1: 영영.

0: 제 차례입니까? 예. 너무 여러분 시끄럽지 않으시죠?
1: 네. 원조 나우나.
0: 제가 경포대 해녀입니다.
1: 경포대 해녀래요. 경포대에도 해녀가 있습니까?
0: 없어요, 제가. 너무 깊고 너무 깊어. 예, 그러니까. 해녀가 들어가기 너무 깊어. 네네.
1: 거기는 네. 해녀를 있다고 그렇죠. 못 들었는데. 예. 예. 그만큼 뭐, 해안량이 좋다는 얘기죠.
0: 예. 그만큼 뭐 또 네. 예. 자. 예. 가래가 영영 문

0: 시도 하겠습니다. 네, 자, 하시죠. 우리 지조 씨를 응원하는 남양주의 박영주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 아니. 부탁드립니다.
0: 네. 밝다, 밝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예, 남양주에서는 박영주입니다.
0: 아, 예. 예. 네. 목소리가 트로트 좋아하실 것 같아요.
2: 남양주에 사는 박영주예요. 박영주에 사는 남양주예요. 네, 비슷비슷하시네.
0: 네. 아, 여기서 개그를 또 던지셨습니다. 아,
2: 맞습니다.
0: 예. 박영주님.
1: 네.
0: 아, 지조 씨를 응원하세요?
1: 예, 예. 지조 씨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0: 왜, 아유, 감사합니다. 왜 지조 씨를 응원하십니까?
1: 오랜 시간 동안 이거 들어봤는데요.
0: 네.
1: 많은 터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굳굳이 열심히 맞아. 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2: 맞아, 맞아, 맞아. 그거는 정확합니다.
0: 에이. 그렇습니다. 터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그 모습. 자, 네. 우리 지조 씨.
3: 네.
0: 오늘 또 어떻게 잘할 자신 있습니까?
3: 아, 제가 보니까요. 예. 지금 전화 연결하자마자 들리는 목소리 자체가 벌써 이제 경쾌하잖아요. 예, 목소리가... 트롯은 경쾌입니다. 예.

0: 살짝 불러주실래요?
1: 좋아하는 노래.
0: 애창곡 있으면.
2: 제 좋아하는 노래요?
0: 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빨리 안 부르시면 그냥 하지 마세요.
2: 외로운 가슴에 꽃비를 뿌려요. 잘한다. 사랑이 싹 틀 수 있게.
1: 와. 이야. 고수시네요.
0: 아니, 그러니까 진짜 리듬이 살아있더라고. 짧게 하는데도.
1: 그러니까. 예. 하여튼 저희 저 미스터 라디오 많이 사랑해주시고 박영준님 고마워요.
2: 네, 감사합니다.
1: 네, 다섯 개 맞추셨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치킨 보내드릴게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아, 고맙습니다.
0: 자, 우리 지효 씨. 네. 다섯 문제 맞췄어요.
3: 그래도 예, 의외로 선선했습니다.
0: 예, 좋습니다. 예, 이제 4부에서는 또 우리 원조 나훈아. 네. 우리 윤정수 씨와. 네. 원조 남진. 남창희가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십시오.
1: 너 남진이야?
0: 남씨니까. 근데 남씨, 남진 선생님은 남씨 아닌 거 알죠?

0: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뾰로로로롱
3: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4: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야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5: Yes, I will.
6: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 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오케이. 자, 시간 주세요. 난 이제 지쳤어요.
1: 땡벌 땡벌.
0: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1: 그 소녀.
0: 부끄부끄 부끄부끄
1: 부끄러워요.
0: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1: 귀찮게 하네.
0: 너는 상행선 나는
1: 하행선.
0: 찐찐찐찐찐이야
1: 완전 찐이야.
0: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1: 절대랍니다.
0: 와우. 역시 결이 맞았어. 와우. 우리 윤희씨와 어쩐지 대구빵이 우리 쪽 사랑 갔다 했어.
2: 일곱 곡 준비했는데 일곱 곡을 다 맞추셨어요.
0: 아, 예, 예.
2: 그것도 네. 40초 안에.
3: 예, 그리고 심지어 예. 시간도 좀 남은 모양인데.
0: 네, 시간 남았어요. 네, 좀 남았어요, 사실은.
3: 아, 진짜. 이분은 뭐, 음악 쪽에 계시는 분 아닙니까? 거의 작곡가나 트롯에 좀 그 전념하시는 분 같아요.
0: 박구윤 씨랑 뭐 어디. 유...
3: 예.
2: 그만.
0: 아시는 분입니까? 혹시 뭐 이렇게 트롯 쪽에 관련이 없으시죠?
1: 네.
0: 그 전혀 관련 없어요.
3: 그렇게 잘하세요.
0: 저랑 이렇게 딱 아시는
2: 분. 아니, 거야. 뭐 노래방 딱. 같은 거 혹시 하시나요? 여쭤봐도 되나요?
1: 어, 저는 그. 애기들 물놀이 하는 공간 운영이에요.
0: 와. 아, 와. 그러시구나.
2: 그거 진짜, 야, 요즘 애들 데리고 엄마, 아빠들 좀 날이 이제 네. 좀 더워지니까 물놀이 놀러 가고 하죠. 싶은데.
0: 이제 성숙이죠.
2: 너무 네. 필요한 걸 하시는구나.
1: 네, 근데 좀 잘 안 돼서 좀 그래요? 잘 돼야 돼요.
2: 왜 안 되지? 왜 안 되냐. 공부가 안 됐어요? 놀러 갈 데 없는데?
1: 저 광고를 안 해요.
0: 아이고.
2: 아, 근데 그거 뭐, 그 SNS로라도 안 해요?
1: 약간, 진짜 찾아주시는 그런 손님.

0: 개발 추진 전문 가수 지조라고 해주셨고요.
1: 예.
0: 예, 우리 안현신님께서 밥 볶는데 노래가 9초 있으네요. 박자가 좋네요.
2: 아,
0: 예.
2: 싹다. 유재석 노래죠?
0: 예. 예.
2: 네. 유재석은 뭐?
0: 예.
1: 유산슬. 잘해.
0: 그렇습니다.
2: 유산슬. 어, 맞아.
0: 자, 우리 지조 씨 다음부터는 짧게 해주세요라고 7700님부터 이런 의견도 들어왔는데.
1: 아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 당황하네요.
0: 예.
1: 원고에 딱 하나 있는 걸 제가 돌려봤어요.
0: 두 번 했어요.
1: 네.
0: 예. 예. 정미정님께서 사랑의 재개발 유산슬로 결혼식 입장곡 편집했다가 가사대로 갈아엎은 기억이 나요.
1: 어머.
0: 결혼식을 엎은 거예요? 아니면 결혼식 입장곡을 엎은 거겠죠?
2: 네. 그거보다도 더 궁금한 내용의 문자가 하나 더 있어요. 진화진 씨, 사랑의 재개발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우리 부부.
1: 예. 아니 이게 이 노래가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닌데.
2: 그러니까 결혼식부터 다시 예.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가고 싶다는 얘기인지. 예.
0: 진화진님. 예.

0: 챙겨주고 싶은
1: 그런 게 자꾸 이상하게 어떻습니까? 그 아들 맘 아빠가 우리 병태 아들 네. 맘을 잘 챙겨주는 편인가요?
2: 그건 또 다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야. 예, 그것도 부부관계는 네. 냉정하게.
0: 그럼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0: 노래 잘하셨고 네. 여섯 문제 맞추셨어요.
1: 그렇습니다. 아까 네. 아까 어디선가 엄청 그 기교 있게 불렀는데
3: 사랑의 배터리 부분에서
1: 아닌데
2: 차지...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1: 아 예. 그래요? 그게 아니라 차디찬 그라스였나?
0: 해보세요.
1: 차디찬 그라스에
2: 빨간 립스틱.
1: 잔잔하게 가면서

0: 누가 받아갈까 궁금하네.
1: 승점 사냥꾼 모드로 진지하게 이 KBS 홀을 진입하겠습니다.
0: 내가 초창기에는 늘 분위기가 좋아. 초반엔.
1: 맞아.
0: 그러다가 확 엎어져.
1: 매 시즌 그랬습니다.
0: 예. 네. 예. 한번 봅시다. 원래. 예, 알겠습니다.
2: 첫 찬스가 그렇게 안 좋아요. 예.
0: 아, 자. 끝발이요?
2: 예. 찬스라고 합시다. 예. 예. 자, 우리 지호씨, 안녕히 가세요.
3: 안녕히 계세요.
4: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5: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4: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6: 대체할 땐 어디로?
4: 서진으로.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인 만큼 퇴근길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요. 돌발 구간도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 4차로에서 사고 났는데요. 천호대교부터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 방화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막히고요. 한남대교에서는 공사도 하고 있어서 더 혼잡합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으로 월곡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밀립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면 김포요금소에서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퇴근길 안전운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에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매일 마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관에 가지런히 놓인 신발, 묵직한 가방과 그 안을 채운 물건들, 누군가와 했던 약속, 한 끼에 따뜻한 밥상, 일하는 곳으로 향하는 길, 딱딱한 책상,

원하시는 신청곡과 간단한 사연을 보내주신다면 진짜 나올지도 몰라요. 정말로 나올지 몰라. 3부 함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은 월화수목 금토일 언제나 환영 대환영이에요. 소개된 분들에게는 맞춤 선물을 보내드려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1부 코끼리 베이글 제공입니다.

7월 한 달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벤트입니다. 특명 금일을 찾아라.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타시면 어떤 열차, 어떤 칸에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액자 광고가 걸려 있을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찰칵 사진을 찍어주세요.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 100원의 정

하루 일고 사고로 쉬다가 5개월 만에 드디어 일터 복귀하고 퇴근합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도 몇 계절 보내고 듣는 느낌? 모든 게 감사한 그런 사랑하기 좋은 날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5개월이나 쉬셨다니 꽤 큰 사고였던 모양인데 그래도 다행히 일터에 복귀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다 감사하네요.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몸 건강도 잘 챙기시고 일터에도 복귀해서 빨리 적응하시기를. 아, 내일 주말이라 다행이네요. 8519. 사연 소개해드린 세 분에게는 편의점에서 쓰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녁 시간도 친구한테 양보하셔야 할 거예요. 친구랑은 정말 길거리 떡볶이만 먹어도 세상 맛있고 깔깔호호 재미있고, 근데 엄마랑은 세상에서 제일 건강한 우리 집밥을 먹는데도 재미도 없고 맛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이제 그런 시기가 딸에게는 시작되었네요. 제가 저녁 파트너 해드릴게요. 9148 뷰티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황미숙 씨, 올 상반기는 새로 옮긴 직장 적응하기가 목표였어요. 처음 한 달은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고 서럽고 낯설기만 했어요. 지금도 완벽하게 적응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새 직장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무언가 새로

0: 위험 공간입니다.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2: 격리나라
3: 자녀들이 노래하는 산으로 가자
4: 준비되셨나요? 오늘도 함께 산으로 갈 준비 말이에요.
5: 방송이 좀 산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4: 다들 그럼 오늘도 산 정상에서 만나
5: 윤정수
4: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2: 사면이 즐거운 산으로 가자.
6: 요즘은 좀 그런 얘기도 좀 돌긴 하더라고요.
7: 네네.
6: 제 컨디션이 코스피 지수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7: 네, 거의 뭐 3전 하이니까.
6: 왜냐면 대한민국 자체 에너지를 좀 주다 보니까.
8: 제가 볼 땐 조만간 미장까지도.
6: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빵 맛은 조정식이 어느 정도 좌지우지한다고.
7: 저도 모르겠어요.
6: 정식이가 라디오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대한민국의 빵 테이스트가 약간 좀 떨어진다고.

0: 1994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들어갔던 회사. 근무가 끝나면 파김치가 되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무렵 한 언니를 알게 됐다. 하루는 언니가 나에게 물었다.
1: 너 혹시 남자친구 있어?
0: 아니요.
1: 내 친구 중에 괜찮은 애 있는데 소개팅 한번 해볼래?
0: 달콤한 돌파구가 간절했던 난 망설임 없이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며칠 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나간 소개팅 자리. 어머나, 그를 본 순간 깨달았다. 언니의 안목은 틀리지 않았다. 딱 내가 그리던 호감형이었다. 게다가 어찌나 재밌게 대화를 이끌어주던지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첫 만남에

0: 거짓말처럼 관계가 그렇게 끊어져 버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득 그 사람이 생각났다. 정말 용기를 내 번호를 눌렀다. 소개팅 첫날처럼 긴장이 몰려왔다. 마침내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1: 여보세요?
0: 우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덤덤한 척 근황을 주고받았고 나는 마침내 묻고 싶던 말을 꺼냈다. 혹시 만나는 사람 생겼어?
1: 어, 있어.
0: 그러더니 그는 곧바로 한마디 덧붙였다.
1: 근데 너보단 못하네.
0: 나를 배려해서 건넨 하얀 거짓말이란 걸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마음이 무너졌다. 5년이라는 시간이 고작 찰나의 다툼과 자존심 싸움 때문에 끝났다니 이별의 이유가 이렇게 시시하고 허무해도 되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헤어짐을 결심하게 될까? 괴로움에 후폭풍이 몰려왔다. 있잖아, 만약에 우리 시계를 거꾸로 돌려 그날 밤으로 갈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아? 지금이랑은 다른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하고 있을까?

0: 있겠죠. 오래전 이야기인데도 마지막 문단 때문에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SNS 들어와서 한 번쯤 보지 않을까요? 잘 살고 있구나. 요즘 이런 모습이구나. 아, 여기 여행 갔구나. 이러면서. SNS가 없었던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건너 건너 소식 듣거나 그게 전부였지만, 요즘은 SNS가 있다는 게 이런 면에서는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홈페이지에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베스트 사연으로 뽑힌 한 분에게는 호텔 숙박권 그리고 그 밖에 푸짐한 선물을 또 챙겨드립니다. 프리스타일 수취인 불명.
1: 안 되겠지. 이젠

0: 프리스타일 수추인 불명 이어서 에이트 사랑을 잃고 난 노래하네 두 곡 들려드렸어요. 사랑하기 좋은 날 2부 베스트 슬립 일양약품 서울 사이버대학교 이카운트 키움증권 종근당 건강 KB국민은행 셀레나제 국가데이터처 TS푸드 제공입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함

0: 뜨게 위제로 일양약품.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0: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0: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한동안은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장마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빗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 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더 가서 한남대교 4차로에서는 공사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50분 이상 걸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론 군자교에서 상계교까지 밀립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0km 정체고요. 더 가서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막힙니다. 안전운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말이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말이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0: 장기요? 세종
1: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1: 세종 기프트
3: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

0: 콘서트 조정식의 FM 대행진.
1: 보고 있어.
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미세이 허쉬.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금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 댁 청소하고 왔어요. 김선아 씨. 안 쓰시던 물건들은 중고마켓에 올리고 구석구석 쓸고 닦으니 마음까지 깨끗해진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워서 포장도 뜯지 않은 물건들이 많아요.

0: 다음에 만나면 꼭 인사하세요. 비누 세트 3283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에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이죠. 정말로 나올지 몰라 시작합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3부 KB국민은행 고려기프트 메디카 코리아 제공입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 실라!

0: 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피곤한 아침 출근길에는 차준커, 차디가 보내준 커피와 함께 하시죠.
2: 지친 퇴근길에는 금이라떼가 있습니다.
1: 여러분의 출근길은 이현우의 음악 앨범이,
2: 퇴근길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가 함께 할게요.

슬슬 이런 논쟁이 벌어질 때죠. 날도 더운데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거 먹자 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지, 이열치열 뜨끈한 걸로 먹자 하는 분도 있겠죠.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골라주세요. 화끈한 노래도 좋고 청량한 노래도 좋고 내가 신청한 노래가 내가 보낸 사연이 정말로 나올지 몰라.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 KBS 플러스는 무료. 신청곡이 방송된 분들에게는 선물로 시원한 컵빙수 하나씩 보내드릴게요. 먼저 8649, 부부싸움을 크게 하고 며칠 동안 냉전 상태였는데요. 오랜만에 같이 운동 나왔어요. 서로 말없이 걷고 있지만 앞에 가는 남편 들으라고 이 노래 신청합니다. SG워너비 라라라.

김예숙 씨, 언니가 항암 치료 때문에 입원했어요. 언니가 너무 씩씩해서 제가 걱정하는 기색을 보일 수가 없네요. 앞으로 네 번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데 곧 있을 1차 항암 지치지 않고 잘 받을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미도와 파라솔 슈퍼스타 듣고 싶습니다.

4644 자영업하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매출이 지난주보다 2배 정도 올라 기분이 좋아요. 내일도 모레도 출근이지만 힘 내겠습니다. 모세 사랑인 걸 신청해요.

0: 하루킴의 가야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1: Yes, I will.
2: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다음 주에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공감보다 잔소리가 먼저 나오는 날이 더 많았다. 그날 이후 강의를 들을 때마다 자꾸 아들의 말이 떠오른다. 그래, 시험 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해야지. 자격증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마칠 때쯤에는 아들 이야기를 조금 더 잘 들어주는 엄마가 되고 싶다. 강의 내용이 머릿속에 쉽게 들어오진 않지만

걱정 말아요 그대 이적 이 노래 들려달라고 하셨어요. 오늘 주인공께서 오늘 주인공께는 돼지고기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금요일 4부 커피소년 힘내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0: 주십시오.
1: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2: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퇴근길 정체는 조금씩 풀려가고 있지만 돌발 구간이 많은데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수서나대목 2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벌말 사거리부터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론 동호대교 2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사고 여파로

사고 발생했고 더 가서 가양대교까지도 정체 이어집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과 수원에서 짧게 밀리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론 부평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서인천부터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는 10km 정체입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입술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2: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뉴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마음에 금이 갔다, 찢어졌다, 깨져버렸다. 되도록 피하고 싶은 일이라서 마음을 닫아두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이 찢어질지언정 나는 도전한다. 그 균열은 내 마음의 무늬가 된다.

7월 3일 금요일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유다빈 밴드의 항해로 시작했고요. 저는 볼륨의 정디 효정입니다. 오늘의 오프닝에서 들려드린 얘기는요. KBS 예능 너튜브 도시여자 대피소에서 김민경 편집자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진짜 멋지다, 그쵸? 무늬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생각은 해봤죠. 상처를 받더라도 일단 저질러보자. 한 번은 경험해보고 후회를 하더라도 경험을 해보자. 이렇게는 생각을 해봤어도 그 상처나 그 찢어진 게 무늬가 될 것

0: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2: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장생.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위제로
9: 소화 불량 제로제로
10: 위제로
9: 과식계도 제로제로
10: 위제로
9: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10: 위제로
9: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10: 위제로
1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12: 1년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주현님, 지난주에 콩 어플로 쩡디 보면서

위치를 보내드립니다. 평일의 끝 금요일, 주말에 늦잠 자고 일어나서 즐겨야 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브런치. 비공식 브런치 엠버서더 쩡디가 여러분의 브런치 타임을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의 잡초처럼 일어나겠습니다. 열심히 배워서 남편한테 댄스로빙 멋지게 추는 모습 보여줄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떻게 풍선 같다고 할 수가 있어. 열심히 거울 보고 연습하고 있는데. 은경님, 연습하면 다 늘어요. 댄스로빅은 에너지가 생명이잖아요. 그 에너지 잃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세븐틴의 D8, 번호니 결성한 새 유닛입니다. V8의 C.

이제 좀 밥 좀 먹어볼까? 이러고 먹는 곡이랑은 진짜 그 감사함이 다르거든요. 김필의 어떤 날은 듣고요. 2부 오늘의 일기예보로 돌아올게요.

오늘의 일기예보, 여러분의 특별한 하루를 날씨로 표현해 주세요. 문자나 홈페이지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포레벌 0083님, 올해 3월 갑작스럽게 손목 깁스를 하면서 잘 다니던 일터를 그만뒀어요. 한 달에 통원치료받고 다시 일을 알아봤는데 면접 때마다 듣는 나이가 많으시네요. 이 한마디가 제 마음을 긁더라고요. 이제 다른 일을 해야 하나 마음에 먹구름 가득 꼈는데요. 지금은 다시 맑음입니다. 다시 직장에 다니게 됐거든요. 예전에 했던 업무랑은 다르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매일 이렇게 맑은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이게 뭐 너무하다. 그냥 좀 저희랑 성향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좋은 말로 좀 이렇게 거절해도 되는데 너무 이거는 상처잖아요. 그럼 나는 다른 회사도 어려우려나? 막 그런 생각까지 드니까요. 포레벌 0084님 취업 성공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좋은 일만 가득하실 겁니다. 저희가 선물 챙겨드릴게요. 이제 노래 들어볼게요.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오늘의 정픽 후보곡에서 골라봤어요. 써니힐의 굿파이 투 로맨스, 에이핑크의 몰라요.

써니힐의 굿바이 투 로맨스, 에이핑크의 몰라요 듣고 왔습니다. 8089님, 6월에 큰돈이 나갈 일이 생기는 바람에 지금 엄청난 비상사태예요. 그래서 자진해서 초과 근무를 하면서 열심히 지내고 있답니다. 한 달 한 달 버텨내는 게 왜 이렇게 벅찬지. 그래도 밤에 일할 때마다 쩡디 라디오 들으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항상 저의 야근 메이트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6월에 큰돈이 나갔으면 지금 7월 진짜 열심히 달리셔야 되겠네요. 어떡해. 8089님, 야근하면서 또 체력관리 잘하셔야 돼요. 커피 너무 늦게까지 드시지 마시고 아침에 한 잔 드시고 저녁에는 좀 든든하게 챙겨 드시고 아침에까지 꿀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시윤님, 퇴근하고 태권도 수업을 갔다가 신나는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저 드디어 파란 띠가 되었답니다. 취미로 시작한 태권도 수업인데 생각보다 운동 효과도 크고요. 이렇게 뿌듯함까지 느낄 수 있네요. 검은 띠 따는 날까지 화이팅 할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태권도 너무 좋은 운동이죠. 다리 쫙쫙 찢고 얼마나 그 림프에도 좋고 스트레칭에도 좋아요. 어렸을 때 태권도 다니는 친구들이랑 발레 학원 다니는 친구들 되게 부러웠어요. 저는 그 뭐랄까 유연함이 다르고 그리고 보여줄 장기가 있잖아요. 너는 뭐해? 이러면 나는 발레 하면 다리 찢기 하고 나는 태권도 이러면 발찌기 얍 하고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 시우님도 검은 띠까지 가셔가지고 친구들이 너 장기 할 거 없어 하면은 나 가능하지 합합합 얍 이거 보여주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케빈 오의 네이비 블루.

0: 가산 디지털 단지
1: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4: 기프트.
3: 판촉물 최저가 보장
4: 세종.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4: 세종.
3: 판촉물 굿즈는 세종.
4: 세종.
3: 세종
4: 세종 기프트.
5: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세요.
4: 세종 기프트.
1: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6: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레디오쇼.
7: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NCT 드림의 Hello Future 듣고요. 3부 시작했습니다. 럭키 줄라이 오늘의 이벤트 행운의 숫자 85를 뽑았습니다. 휴대폰 번호 끝에 두 자리가 85이신 분은요. 방송이 끝나기 전에 문자 남겨주세요. 저희가 치킨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문자 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로 보내주세요. 혹시 숫자가 맞지 않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행운의 이벤트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3분 미래 듣기로 돌아올게요.

2026년 7월 4일 오후 3시 30분 저는 이날 혼자 호캉스를 즐길 거예요.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오늘은 나랑 데이트하는 시간, 이 생각이 들겠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여유를 즐기다가 딱 좋은 타이밍에 도착한 배달 음식을 가지러 갈 겁니다. 아무 걱정 없이 호캉스 즐기고 있니? 그동안 고생한 나를 좀 위로해줬니? 미래야, 듣고 있니?

있고, 제가 이제 옛날에 일본어 배웠을 때 일본어 쌤이 취미를 제가 여쭤본 적이 있는데, 쌤은 휴가가 있거나 취미로 호텔을 한 일주일 빌리신대요. 그리고 거기서 책을

숙소까지 예약했어요. 아내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올게요. AOA의 빙글빙글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처음에 서핑 배우면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한 4번 정도 해봤거든요, 서핑을. 처음에 딱 해봤을 때가 대학생 때였어요. MT 다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처음 이제 배웠는데 그냥 앞으로 안 가요, 계속. 이게 힘이 부족하니까, 팔에 힘이 부족하니까 안 가서 그 서핑하는 강사님께서 계속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오, 잘 간다 이러고 싹 서가지고 이제 한 3초 정도 서있다가 넘어지고 했는데 선생님이 없으면 앞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아하, 선생님이 있어서 갔던 거구나. 4931님 꼭 선생님 옆에 꼭 붙어 계세요. 그래야지 그 바다의 파도 위에서 몇 초간 서 있는 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마마무의 뉴욕, AOA의 빙글빙글.

있고요. 그리고 기회 되면은 아는 계곡 근처에 이렇게 소뚜껑에 이렇게 닭 약간 이렇게 볶음탕처럼 크게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도 가가지고 이렇게 먹고 막 그랬거든요. 이번 여름에 계곡을 갈랑

내일의 나를 믿고 계신 냉동실 채우기 미루니에게는 선물 보내드립니다. 미루니 사연 보내주신 후 했다고 인증해주시면 선물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오, 근데 지금까지 미루니

태연의 만찬가 듣고 왔습니다. 조혜리님, 아들이 수족구에 구내염까지 걸려서 입원한 지 3일이 되었어요. 아파서 아무것도 못 먹는 아이를 보면서 저도 입맛이 없어져서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네요. 아들, 태어나면 먹고 싶다는 거 다 먹여줄 테니까 얼른 낳자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게 수족구가 진짜 엄청 아프다고 저도 얘기 들었거든요. 혜리님이 옆에서 잘 케어해 주시고요. 꼭 빨리 나아서 엄마 음식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네요.

방금 들으신 곡은 아이브의 Attitude, 리샌드의 Bloom이었습니다. 6307님, 간식으로 감자를 곱게 갈아 감자전을 만들고 치즈를 듬뿍 올린 피자까지 만들었어요. 저는 너무 맛있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남편과 아들은 제 눈치를 보면서 치킨을 찾네요. 정성과 노력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게 답이 정해져 있었네. 치킨이 먹고 싶으셨네. 그러면 치킨을 시키시고

볼륨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비행기는 잠시 후 10시 키스터라디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정디의 클로징이 끝나고 제 오프닝이 시작될 때까지 볼륨을 계속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볼륨의 음악방, 힐링의 방이 열립니다. 듣고 싶은 노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음악방으로 공유해주세요. 문빛의 별들에게 물어봐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볼륨을 높여요. 지금까지 효정이었습니다. 짱나잇.

뮤지컬 배우 김호영입니다. 오늘 사연은 정민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지체장의 어머니를 모시고 전남 여수의 아름다운 섬 낭도에 다녀왔어요. 둘레길을 산책하며 반짝이는 윤슬과 시원한 바다 풍경을 눈에 담았고, 오랜만에 어머니와 마주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이번 여행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0: 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디아.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에 사랑합니다.
2: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뉴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음원들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라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롱폼의 권위자, 지배자, 종결자 추천드립니다. 매일 밤 2시간 동안 함께하는 여기는 키스더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DJ 한혜입니다.

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 한해 키스터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오늘도 매일 코너 한해 만에와 내일의 만, 그리고 이것이 정말 롱폼 코너 아니겠습니까? 무알콜 진담 한해 우소 함께합니다. 익명으로 사연 받고 있으니까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이쯤에서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걸렸네요.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만 깨끗해진 벽을 보니까 고생한 보람이 있더라고요. 셀프로 해서 돈 아낀 건 덤이고요. 라고 하셨고, 아, 대박이네요. 제가 가장 못하는 이유가 이런 공사, 뭐 이렇게 손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 진짜, 저는 좀 존경심 같은 게좀 들고, 게다가 지금 뭐 진짜 단돈 뭐 몇만 원 아낀 게 아니고 정말 이게 300만 원그 업체에 맡기면은 들었을 텐데 많이 아마 돈을 좀 아끼신 것 같고, 이뭐 정말 일석이조를 넘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태연 만찬가에 이어서 그리즐리 보통의 하루 듣고 결제할 때 가장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한해 만에 정한의 이사로 돌아올게요.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주 7일 풀근무하는 정한의 이사가 결제 도장 찍어드립니다. 한해 만해.

2945님 퇴근하고 집에 오면 귀찮아서 다음날 입을 옷을 못 정하고 자게 되는데요. 내일의 저를 위해서 출근룩을 미리 준비하고 잘까요? 말까요? 아, 일단 퇴근하고 집에 오면 씻는 것부터 귀찮고 그냥 만사가 귀찮아가지고 먹는 것 빼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직장인들에게 매일 아침 출근 준비는 전쟁이잖아요. 이걸 입을지 저걸 입을지 고민 고민 할 시간도 없고 결국에는 늘 입던 옷, 구겨진 옷 대충 걸쳐입고 뛰쳐나가기 일쑤거든요.

이효리 유고걸 듣고 왔습니다. 한해 만에 오늘은 2945님 사연이었고요. 다음날 출근룩을 전날 미리 준비하고 잘까 말까 결제해드렸는데요. 아, 그러니까 저도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몸무게가 조금 덜 나갔을 때는 다음날 입을 옷을 좀 정해놨었어요. 근데 좀 어느 몸무게가 좀 이후에는 이런 것들을 좀 안 하게 됐거든요. 좀 더 이게 무게가 늘어서 게을러진 건지 아니면 뭐 나이를 먹어서인지 뭐 잘은 모르겠다. 아니면 옷 입는 좀 관심이 적어져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요상하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좀 게을러지고 나니까 다음날 입을 옷 못 정하고 허겁지겁 좀 빠르게 저도 준비하는 일들이 생겼는데 제가 말했던 이유 셋 다 좀 영향을 주는 것 같다라는 우리 제작진들의 의견이 있고 그렇죠. 뭐 근데 뭐 당연하지만 좀 부지런하게 전날에 그 다음날 입을 옷만 그 정해놔도 그 아침 시간이 굉장히 좀 여유로워집니다. 일단 허둥지둥 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이게 말이 전날에는 5분 만에 할 수 있어도 그 다음날에는 뭔가 입으려고 했던 옷이 안 보이고 그러면은 뭐 5분 넘어가고 10분 넘어가고 막 짜증나는 상황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라는 제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사연자분 2945님은 하시라는 결제 내려드렸습니다. 한 해 만에 저 한 해가 뭐든 결정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채택된 분께는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참여 원하시면 KBS 쿨 FM 한 해 키스토 라디오 홈페이지 한 해 만에 코너 게시판이나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말머리 한 해 만에 달아서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코티스의 패션 듣고 말꼴 진담 한해 우소로 돌아올게요.

청취자 0263님께서 진짜 이상한 날이에요. 좋은 일이 있었는데 기쁘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느낌. 한참을 멍때려도 뭔가 답답하게 막힌 기분인데 퇴근길에 우연히 들은 노래 하나가 가슴을 먹먹하게 하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뭔가 살아가면서 나의 감정이 좀 정돈이 안 되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 이유가 좀 떠오르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싱숭생숭한 날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그럴 때 저도 좀 그 노래를 멜로디 위주로 듣거든요. 가사를 좀 집중해서 듣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좀 그쵸 이게 진짜 익숙한 노래라서 가사까지 따라 부르는데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이런 가사였구나

이거는 좀 와닿는다 하는 경우 저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뭔가 좀 내가 결국에는 이게 살아가는 고민 때문일 겁니다. 뭐 이게 직장이 됐든 아니면 지금의 나이에서 잘 하고 있는 건지 뭔가 헷갈릴 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뭐 이게 좀 이게 고민하는 게 맞는 걸까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생각이 들 텐데 뭐 그런 날 다들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것도 지나고 나면 또 정돈되는 경우들이 있고 답답한 기분이 또 풀릴 때가 있으니까 지금 열심히 그냥 잘 살고 계시다라는 생각 가지면서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 혼자만 알고 있기엔 좀 답답했던 감정, 아마 공감하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크고 작은 이야기 편하게 보내주시면 우리 한끼라 가족들과 함께 좀 공감하고 들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익명으로 받고 있고요. 보내주실 곳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 망고 스무디 쿠폰 드릴게요. 그럼 헤이즈의 접속 듣고 와서 여러분이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헤이즈 접속 듣고 왔고요.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들 만나보겠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가수가 콘서트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재빠르게 예매했습니다. 이 가수가 콘서트를 자주 안 해서 정말 목 빠지게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콘서트 갈 생각에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친구가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 번째인데 원래는 식도 안 올릴 거라고 했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는지 초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필 날짜가 겹쳐버렸네요. 저 이 콘서트 진짜 너무 가고 싶은데 시간도 애매한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결혼식 땐 가서 축하해줬는데 이번엔 안 가도 될까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겠죠? 라고 하셨고요. 일단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아 이게 결혼식이 또

주의금 정도만 살짝 보내도 아주 고마워할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아니 근데 콘서트 가는 거 굳이 뭐 내가 콘서트를 가야 해서 까지는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기만 하십시오.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적응하기 힘들었던 직장에서 이제야 속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생겼다고 좋아했는데 모든 게 가식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한테 속지 말자고 그렇게 다짐했건만 저는 왜 이렇게 또 마음을 다치고 난 항상 왜 이러는 걸까 자책하게 됩니다. 정이 많아서 참 힘들어요 라고 하셨고요. 좀 어떤 부분에서

하느님, 저 고민이 있어요. 알고 지낸 지 오래된 동생이 있는데요. 저의 모든 것을 궁금해합니다. 일단 연락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굿모닝, 점심시간엔 맞점에, 퇴근하면 질퇴해, 자기 전엔 잘자. 마치 본인이 제 남자친구인 것처럼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그냥 귀엽게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가족들이랑 영화 보는 중이었는데 부재중 전화랑 톡이 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이 오면은 뭐 받아줄 수 없는 거죠. 뭐 한 번씩 이제 무시하기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웬만하면 알아들으면은, 그리고 이분이 정말로 그냥 우리 사연자분을 또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지금처럼 계속 뭐 연락 오고 이러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한번 담백하게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10cm의 팻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여름은 처음이라 아직 어색하지만 쿨 FM의 달콤한 목소리 저 폴킴이 내일 낮 12시 가요광장에서 기다릴게요.
2: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시원하고 자두에이드처럼 상큼한 2시간 내일 저녁 8시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3: 여름에도 라디오는 쿨 FM 2시엔 저 가비의 슈퍼 라디오.
4: 전 김치찌개랑 빵을 같이 먹는 걸 좋아해요. 이게 납득은 돼. 토마토 스프 같은 거죠. 빵 이렇게 해가지고 떠먹듯이.
5: 아 근데 이 정도 공감해야 DJ 하는구나. KBS 어. 한 자리 꿰차는구나. 한혜영 박수.
4: 휴밍님께서 한혜씨는 음식 감수성이 좋아서

0: 탄총물 세종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1: 세종기프트.
2: 청소년 UM을 차단해보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UM을 차단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매력의 성,
3: 내가 반하게 성. 처음엔 이게 뭐지? 싶으셨죠?
4: 분명 이상했는데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방송.
3: 우리는 바로 윤정수
4: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터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터라디오 2부가 시작됐고요. 저는 DJ 한혜입니다. 지난주에 너무 웃상이라 무표정을 지으면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사연을 듣고 한 청취자분께서 저는 감정이 얼굴에 너무 잘 드러나서 그게 고민이에요. 포커페이스 좀 잘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 이 표정 하나만으로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아, 이게 또 좀 타고난 이것도 성향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요게 좀 극복하고 싶으면은 필살기 표정 하나 만들어야죠. 미소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거잖아요. 뭐 좋은 거는 사실 뭐 좋은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좀 넘길 수 있는 미소, 요거 한번 장착 연습해가지고 장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왜 미소는 연습할 수 있거든요. 기분 정말 우리가 감정은 연습이 안 돼도 미소는 연습이 되니까 뭐 입꼬리 좀 올리고 좀 최대한 좀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러다가 입꼬리 떨릴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하다 보면 훈련이 됩니다. 우리 근육처럼 표정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왜 배우분들도 그 포토월에 설 때 그 미소 표정 연습 많이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 만드십시오. 뭐 할 걸 진다 화내 웃어.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걱정, 고민, 스트레스 해소하는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0: 여기저기 금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한해 키스더라디오에서 준비한 7월 선물입니다.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세르스에서 여성 청결 세럼, 여성의 품격을 디자인하는 작가 주니킨에서 화산백토 파우더워시,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극단 무화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

물어보든가 지도 어플로 검색만 해봐도 바로 나오는데 보일 때까지 걷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너무 화가 났지만 꾹 참고 됐으니까 그냥 오라고 했더니 찾았다면서 금방 사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30분을 기다려서 도착을 했는데 분명 제가 파일을 담을 거니까 USB 사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휴대폰 충전기 선 아시죠? C타입 그 선을 사온 겁니다. 놀랍게도

사연자님께서 이 사연 안에서도 굉장히 착한 게 느껴집니다. 어떻게든 이런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을 텐데 또 부모님의 사랑을 또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무

0: 밤 10시 한해 키스터 라디오.
1: KBS 쿨 FM 한해 키스터 라디오. 저는 DJ 한해입니다. 0547님. 퇴근하고 강아지랑 산책을 엄청 오래 했는데요. 동네 광장 쪽을 지나가는데 외국인 여성 두 분께서 저희 강아지 예쁘다고 칭찬해 줬어요. 계속 큐트 큐트 소 큐트 이러면서 한참을 있었네요. 저희 강아지가 좀 예쁘긴 하죠. 매일 빗질해주는 보람이 있습니다.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진짜 귀엽네요. 이 큐트 큐트 소 큐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솜사탕 같아요. 포메인 것 같은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게다가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체리 옷까지 입었습니다. 분홍색 체리 옷을 입. 이거는 뭐 귀여우려고 작정한 강아지라는 생각이 들고 0547님 나갈 때마다 많은 반응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길거리 시민들이 참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 기분 좋아지는 귀여운 강아지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귀엽네. 2945님. 5살 아이에게 존댓말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간 힘든 게 아니네요. 얼마 전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유치원 친구 집에

Cold featuring Crush, Your Dog Loves You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7027님이 보내주신 내일의 맛 전해드렸고요. 강아지 반려견 미용학원 등록하시는군요. 이것도 진짜 기술이잖아요. 기술. 이거 저 같은 사람이 꿈도 못 꾸는데 아무튼 이게 시작을 하는 게 어쨌든 나의 반려견 이 뭔가 좀 맡길 때 이게 강아지도 다 다르잖아요. 사람을 좋아하는 강아지도 있지만 또 낯선 손에 맡겨지면은 무서워하는 강아지도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동기가 좋은 것 같고 당연히 또 하시다 보면 또 모르죠. 정말 다른 강아지들한테 도움이 분명히 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첫 걸음 잘 떼신 것 같습니다. 잘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 들고요. 제가 갈비탕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때는 극도로 내향적이 되고요.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참 사람에겐 다양한 면이 있죠. 분명 내향인도 외향인도 오트로버트도 아닌 제4, 제5의 성격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심지어 가끔은 나도 몰랐던 내 모습에 좀 놀라기도 하잖아요. 특히 금요일 밤엔 이 억눌린 감정이 폭발하듯 터지며 또 다른 자아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젠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발견했다고 놀라지 마시고요. 이 모습도 내 모습이지 순순히 인정하면서 왜 이런 모습이 등장했을까? 내 목소리에 한번 집중해 보시죠.

0: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재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재너두.
2: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3: 위제로
2: 과식계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3: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이영.

0: 외에도 한쪽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스테이션 제로의 보이는 라디오가 또다시 찾아옵니다. 7월 9일 목요일에서 10일 금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그 시간 꼭 기억했다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반도체 주식으로 얼마 벌었다고 자랑하는 걸 보면서 나만 없네 그 주식 하고 부러워하다가도 아니지 있었으면 매일 떨어졌다 올랐다 해서 속 끓었을 거야 하고 정신 승리합니다. 10월에 또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지금 집 비워달라고 연락이 왔을 때도 아이고 또 어디로 이사 가냐 한탄하다가 그래 이번에 회사 근처로 이사하면

0: 다른 체인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진짜.
1: 사실 네.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의 카페 체인 진짜, 그럼요, 진짜 많잖아요.
0: 그래서 진짜 많고 이 체인마다 규모가 뭐 전국을 커버하는 규모의 체인이더라도 다른 뭐 기업,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보다 규모가 좀 작거든요. 네. 그래서 문화가 체인마다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다른 데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만약에 커피가 진짜 좋으셨으면, 아예 정이 다 떨어지셨으면 몰라도 커피가 너무 좋으셨으면은 아, 한 번 더 이제 도전해보고 포기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1: 그리고 이게 회사한 터세라는 게 사실 생각해보면 그 같이 일하는

0: 야인은 나를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구나. 제가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1: 어떡해.
0: 그래서 할아버지가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다니까요.
1: 아니 근데 아니야.
0: 하실
1: 살 빼긴
0: 됐어요?
1: 해야 돼. 빼긴 당뇨 해야 있으시면.
0: 아, 당이 있으시면. 근데 만약에 너무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막 예민해지시고 그러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 하셔라. 손녀딸 눈치 봐서 하지 마시고.
1: 그러니까 이건 좋은 것 같아요.

0: 후회 안 하면 됐죠.
1: 네. 남들이 후회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이 후회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이 열심히. 말이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가면 후련해요. 다시는 안 불러줄지언정 그래 내가 다시는 안 불러줄지언정 그때 즐거웠지 이러면서 하는 겁니다. 네, 다시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그건 네.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0: 진짜 오늘 오랜만에 김우영 PD와 함께했습니다.
1: 끝내시려고
0: 보내려고요.
1: 오늘 후회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덜 얘기 한 것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0: 후회하실 것 같으세요? 네, 네. 혹시 몰라요. 원래 조금 여지 남겨놔야 또 오실 수 있잖아요.
1: 네, 여러분 성원해 주십시오. 문자 오늘? 많이 보내주십시오. 다시 불러달라고 해주십시오.
0: 아니 오랜만에 네. 했잖아요. 어떠셨어요?
1: 아 너무 즐거웠고요. 지금 제가 뭐 말실수도 좀 하고 발음이 좀 틀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심야에 깨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불러주십시오.
0: 네, 또 저희가 기회가 되면 네.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대본상에는 저희가
1: 네, 일단 예약이 돼 있습니다.
0: 이렇게
1: 네,
0: 되어 있긴
1: 계약이
0: 하거든요.
1: 돼 있습니다. 네.
0: 계약이요?
1: 계약이 돼 있죠. 구두 계약도 아니 다음 주에도 오라고 그러셨는데
0: 그건
1: 피디님이.
0: 맞아요. 그건 맞아요. 네,
1: 그래서 이 계약이 지켜질지 아니면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결정을 하시려고 저를 보내실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도 지켜봐 주.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금요일에 우리 모습이 다람쥐 같을 때가 있어요. 주말 고작 이틀 쉬는 건데 마치 한 달은 집에서 안 나올 사람들처럼 맛있는 거, 재밌는 거 가득 싸들고 집으로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양볼에 도토리를 저장한 다람쥐처럼요. 오늘 저녁 땐 어떤 것들을 끌어안고 집에 가실 건가요?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할게요.

0: 편입니다. 근데 이제 좀 아이러니하게도 라면을 막 제겨요. 막 매운 거, 진짜 매운 라면, 막 뭐 자극적인 거 이런 거 사서 쟁여놓고요. 안 먹는 저 스스로를 보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지금 밖에서 지금 아 지금 욕한 거 아니죠 다들? 지금 막 야유를 한탄을 막 아,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약간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다가 이제 밤늦게 이제 한잔하고 이제 집에 가요. 그러면은 진짜 자극적인 것들을 이렇게 사요. 그래서 살 때는 그래도 이거를 밤에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서 와서는 안 먹고 그대로 창고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어나서 뿌듯해하는 거죠. 나 어젯밤에도 해냈다. 나 견뎠어. 나 참았어. 이러면서요. 예, 여러분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래봬도 몸매 관리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긴 좀 그렇고 네 아무튼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저는 뭐 얼굴에 바르는 뭐 에센스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 뭐 특별히 할인하는 기간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진짜 왕창 쟁입니다. 약간 없으면 불안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 잃어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쟁여. 일단 양볼 가득 채웁니다. 네, 여러분들이 주말에 이렇게 쟁이고 가는 챙겨가는 것들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오늘 1, 2부에는 사연 많이 소개해드릴 거고요. 3, 4부에는 신청곡 많이 틀 겁니다. 폴짝데이 난이도 최하의 퀴즈를 풀면서 선물까지 챙겨드리니까 너무 좋죠. 2시간 어디 가지 마시고 저랑 함께 하기로 해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위제로
1: 소파
3: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드릴게요. 네. 왠지 셀카 하나도 없을 것 같다라는 저만의 추측.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5056번님께서 폴킴님 전시회 좋아하시나요?

시간 매일 다른 주제로 찾아옵니다. 오늘 가광문화센터는 커피 클래스입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가 필요하신 분들, 카페인 수혈이 절실한 분들, 아니면 그냥 이런저런 수다 떨고 싶으신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콩 들어있는 떡 이런 거. 아 농담이에요. 떡은 먹어야죠. 간식이니까. 어머니랑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커피 보내드릴게요. 2700님 커피 맛집에 처음 참여해봅니다. 저도 문화센터 수강생 해도 될까요? 저는 고3 엄마인데요. 공부는 나이가 하는데 왜 제가 더 피곤할까요? 하루하루 커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고 곧 수능이에요. 우리 고3 친구들 수능까지 건강하게 완주합시다. 아 수능은 가족이 함께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우리 어머니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힘내시라고 아직 시간 좀 남았잖아요. 커피 보내드릴게요. 5248님께서 저는

빵에 발라먹었어요. 매콤한 게 먹고 싶어가지고 진짜 눈물 반전으로 막 고추장 발랐는데 식빵 맛있어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맛이 없어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한 맛이 맞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먹었었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 김치를 금치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다. 2790님께서 15개월 아기랑 국내 여행하고 있어요. 전북 무주에서 경남 하동으로 넘어왔습니다. 저희의 여름을 더 즐겁게 만들어줄 노래 검정치마의 Our Own Summer 신청합니다. 아, 우리 아기랑 이렇게 거의 첫 여행처럼 가시나 보다. 그쵸? 15개월이면은 그래도 걸을 수 있을 때인가요? 그래도 좀 걸을 때죠. 아, 이때 얼마나 귀여울 때예요. 아기랑 추억 사진도 많이 남기셨으면 좋겠고, 또 아기는 안 먹겠지만 맛있는 것도 많이 찾아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퀴즈와 함께 2부로 돌아올게요. 2790님의 신청곡 검정치마의 Our Own Summer.

0: 나 너무 잘한다 근데. 이거 못 맞추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답이 하나도 안 오면 어떡하지. 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휘파람 퀴즈입니다.
1: 3, 2, 1.

오, 밖에서 박수. 나 우리 제작진이 박수 쳐주는 거 처음 봐. 아, 이렇게 휘파람을 불어야지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휘파람에 강약이 있다고. 아, 그쵸. 역시 여러분, 음악은 리듬, 그루브, 강약이 중요합니다. 자, 폴킴이 방금 부른 휘파람 소리는 어떤 노래일까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5분 추첨해서 블루투스 이어폰 보내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다른 부분 들려드릴까요? 이제 여기 R은 안 나온다. 아, 벌써는 힘들다. 아, 죄송해요. 네, 아무튼 느낌 아시겠죠 이제. 네,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해 볼게요.

선크림 꼭 바르셔야 됩니다. 김진선님께서 혹시 그런 날 없으세요? 눈 뜨자마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기분이 다운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에요. 오늘 제가 그래요. 폴디는 이럴 때 어떻게 기분 전환하세요? 카드값 명세서를 보세요. 네. 나 너무 티 같아요. 이럴 때는. 아, 근데 티처럼 하지 않으면 F들은 기분을 전환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기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갑자기 친구가 나를 막 여행지를 데리고 간다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기분 안 풀려요, F들. 아, 진짜. 이럴 때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요. 저 같은 경우는 샤워를 한번 하면 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뭔가 움직이고 그냥 뭔가 이렇게 탁 온도라든지 분위기를 확 전환시켜줄 수 있는 뭔가를 눈 탁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0: 폴킴의 가요광장 진영의 Ever Love 들으면서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폴짝데이 사연과 신청곡 위해서 제가 띄워놓습니다. 퀴즈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시작할게요.
1: 팀장님, 이 제너도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도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혼자 폴짝, 둘이 폴짝, 여럿이 폴짝. 어떤 코너가 나올지, 게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몰라요. 시키는 거 그냥 다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위해서 폴짝폴짝 뛰어다닐게요. 폴짝데이. 제가 자유롭게 뛰어노는 날입니다. 폴짝데이. 토이스토리의 장난감들처럼 혼자 냅둬도 잘 놀아볼게요. 네, 진짜 생각보다 더 잘 놀 수도 있어요. 4894번님께서 두 달 가까이 가요광장을 들으면서 느낀 건데요, 폴님 어렸을 때도 이렇게 잘 떠들고 노셨으면 엄마한테 이런 소리 진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 얌전히 있어, 조용!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날 지켜보고 있었나? 저 어릴 때 엄마가 가만히 좀 있으라는 소리 진짜 많이 들었어요. 산만하다고. 왜 이렇게 가만히 못 있냐고. 그래요, 열이 많았나 봐요. 저는 진짜 어릴 때 생각해보면 한겨울에도 반팔 반바지 입고 나가고 막 그랬어요. 너무 열이 많이 나서. 그러니까 좀 주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혹시 4894님 주변에도 이렇게 가만히 안 있는 누군가가 있나요? 아니면 본인 이야기인가? 아들 이야기인가? 궁금한데요. 폴짝대

듣고 싶어요. 그랬나 봐. 진짜 난 정경애님 너무 눈물 난다. 밥을 또 차리고 나왔어. 아니 뭐 싸웠는데 밥까지 차려요? 진짜 왜 이렇게 책임감이 높아. 이럴 때는 밥도 차리지 말고요, 쌀도 다 숨겨버리세요. 네, 반찬도 다 그냥 먹어버리고 다 들고 나와서 나 없어도 너네 알아서 해봐 하고 나오는 게 그래 화도 풀리고 또 미안한 마음에 다시 열심히 하고 그러죠. 진짜 정교님은 네 진짜 너무 멋지신 분인 것 같아요. 8279님의 신청곡으로 폴짝대 시작해볼게요. 김영중의 그랬나봐.

김영중의 그랬나가 듣고 왔습니다. 2599님께서 광명사는 호랑이입니다. 목동사는 티라노 친구 이야기인데요. 함께 축구를 하는 동생이 헬스장에서 일을 하는데 지인 찬스로 등록을 하라고 했대요.

제가 운전을 하면 꼭 가족들이 잠을 자요. 네. 아주 괘씸해 죽겠어. 그래도 아기가 잠이 들었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네.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아, 안 뿌듯합니다. 나 운전할 동안 옆에서 말 걸어줬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장거리 어디 멀리 여행 가는데 나 운전하는데 꼭 내 여동생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뒤에서 입 벌리고 자요. 갑자기 막 책을 꺼내서 읽는 척 하더니 갑자기 입 벌리고 자요. 네. 그러면 제가 그 이제 백미러로 유심히 쳐다봅니다. 깰 때까지. 네. 그러면 갑자기 깨가지고 아 왜? 막 이러고. 네. 아 제가 운전을 잘한다는 증거라서 아 뭐 글쎄요. 아 저는 그 말에는 공감이 잘 안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뒷좌석이나 옆좌석에 타고 있는 다른 분들이 잠을 자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안 자는 게 좋으신가요? 알려주세요. 9367번님의 신청곡 들어볼게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습니다. 폴짝 데이. 사연과 신청곡 위에서 폴짝폴짝 뛰어놀고 있고요. 잠시 후에는 선물 드리는 퀴즈 위로 폴짝 올라가 볼게요. 율리아님께서 고등학교 동창의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저는 저의 결혼식 때도 울지

채연의 둘이서 그리고 듀스의 말하자면 듣고 왔고요. 폴짝 프라이데이 오늘의 마지막 신청곡 사연입니다. 아 근데 난나나나나나나나나 쏴 없었네요. 난 진짜 쏴가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아 그리고 말하자면도 들으니까 바로 알겠어요. 아 진짜 이런 명곡들은 딱 제목보다는 들으면 바로 아는 노래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시간시간님께서 우리의 러브하우스엔 축하할 일이 많습니다. 어제는 남편의 생일이었고요. 우리 아가는 200일이 됐어요. 세상을 아름답게 해준 우리 가족 덕분에 저는 매일매일이 파스텔톤이에요. 육아도 힘들지 않아요. 축하해 주실 거죠? 그리고 라브의 All for Nothing도 들려주세요. 하, 진짜. 하, F는 또 파스텔톤에서 웁니다. 어떻게 매일매일이 파스텔톤이라고 할 수가 있지? 하, 진짜. 얼마나 행복하다는 거야. 정말 이렇게 축하할 일, 좋은 일들을 많이 떠올리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시간시간님의 신청곡으로 폴짝데이 마무리할게요.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립니다.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주세요. 라우의 All for Nothing 듣고 올게요.

0: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일리피오 오라즈에서 고농축 앰플 산소 미스트,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르베로에서 파우더 워시,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세트,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라이크라 볼캡,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장생천 키즈 시럽,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만수무강의 시작 무강바이오에서 속 편한 일상 라바자임 효소, SNS 화제 여수언니 브랜드 봄날엔에서 달콤한 디저트, 하루를 채우는 한입 소열이 베이글에서 베이글 세트, 좋은 날 좋은 커피 디커 로스터리에서 드립백 커피를 드립니다.
1: 오 마이 갓, 내 입사 동기 폴킴 라디오 너무 잘하잖아. 폴킴의 가요광장 청취자 여러분, 제가 모시러 왔어요. 잠시 후 2시엔 가비의 스프 라디오, 어디 가지 말고 함께해요. Please.
2: 폴킴의 가요광장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자자자 이렇게 해줘야죠. 네, 노래 균성님과 함께합니다. 추억의 명곡들 함께 즐기러 오셔야 돼요. 릴러 마일즈 피처링 한나의 트립 끝곡으로 준비해놓고 인사드릴게요.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정신 차릴게요.

우린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았지만 한심하게 볼 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얘 난자들이 돈 주고 가는

0: 일단 차를 세우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땐 창문을 닫고 키는 꽂아둔 채로 나옵니다. 지진이 멈춘 후엔 여진에 주의하면서 부상자 구조를 요청하고 가스와 전기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아침을 상쾌하게 맞이하는 꿀팁! 매일 아침 5시 우리 함께 만나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잠시 후 3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0: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7월 한 달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벤트입니다. 특명 금일을 찾아라.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타시면 어떤 열차 어떤 칸에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액자 광고가 걸려있을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찰칵 사진을 찍어주세요.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

1126. 아우, 청소 너무 힘들어요. 어린이집이라 금요일마다 대청소를 하는데 끝나면 거의 탈진 상태예요. 얼른 집에 가서 치맥 고고 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어린이집 쌤이시군요. 아우, 그럼 매주 금요일에 하는 대청소 한 주 건너뛸 수가 없잖아요. 그냥 나 혼자 사는 내 집 같으면 이번 주는 건너뛰자, 아니야 이번 주는 주말로 미루자 이러면서 내가 나 자신을 달래거나 살짝 좀 바꿀 수가 있는데,

이뻐요 이효리 윤건 사랑하기 좋은 날. 엄마라고 하면 껌뻑 죽던 우리 딸이 이제 친구라면 껌뻑 죽네요. 9148 크면서 당연히 겪는 일이지만 못내 서운하고 한편으론 편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도 우리 딸 저녁 시간은 지켜서 들어와 주지 않겠니? 엄마 배고파 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따님이 사춘기 시작이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친구라면 껌뻑 죽는 시기는 사춘기일 확률이 높으니까요. 9148 이제 저녁 시간도 친구한테 양보하셔야 할 거예요. 친구랑은 정말 길거리 떡볶이만 먹어도 세상 맛있고 깔깔호호 재미있고 근데 엄마랑은 세상에서 제일 건강한 우리 집밥을 먹는데도 재미도 없고 맛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이제 그런 시기가 딸에게는 시작되었네요. 제가 저녁 파트너 해드릴게요. 9148 뷰티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황미숙 씨 올 상반기는 새로 옮긴 직장 적응하기가 목표였어요. 처음 한 달은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고 서럽고 낯설기만 했어요. 지금도 완벽하게 적응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새 직장에 익숙해져가고 있습니다. 무언가 새로 시작하는 건 늘 힘드네요. 와, 그래도 황미숙 씨 새로 직장 옮기신 거 능력 있는 거예요. 일단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적응하기가 목표였는데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다. 이게 적응했다는 소리죠. 아유, 집에 가고 싶고 낯설고 서럽고 그런 건 누구나 다 그렇죠. 그 시기를 잘 보내셨네요. 하반기에는 황미숙 씨 더 편안하고 즐겁고 아주 괜찮은 직장 생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뷰티 상품권 황미숙 씨에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롤린 브레이브걸스, 퀸덤 레드벨벳.

0: 내 친구 중에 괜찮은 애 있는데 소개팅 한번 해볼래?
1: 달콤한 돌파구가 간절했던 난 망설임 없이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며칠 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나간 소개팅 자리. 어머나, 그를 본 순간 깨달았다. 언니의 안목은 틀리지 않았다. 딱 내가 그리던 호감형이었다. 게다가 어찌나 재밌게 대화를 이끌어주던지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첫 만남에 1차, 2차까지 달리고 아쉬운 마음으로 헤어지려던 찰나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 이 동네 사세요?
0: 네, 혹시 환희 씨도요?

0: 처럼 긴장이 몰려왔다. 마침내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1: 여보세요?
0: 우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덤덤한 척 근황을 주고받았고 나는 마침내 묻고 싶던 말을 꺼냈다. 혹시 만나는 사람 생겼어?
1: 어, 있어.
0: 그러더니 그는 곧바로 한마디 덧붙였다.
1: 근데 너보단 못할

0: 분명 모르겠죠.
1: 오래전 이야기인데도 마지막 문단 때문에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SNS 들어와서 한 번쯤 보지 않을까요? 잘 살고 있구나. 요즘 이런 모습이구나. 아, 여기 여행 갔구나. 이러면서. SNS가 없었던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건너 소식 듣거나 그게 전부였지만, 요즘은 SNS가 있다는 게 이런 면에서는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홈페이지에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구석구석 쓸고 닦으니 마음까지 깨끗해진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워서 포장도 뜯지 않은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아끼지 말고 쓰세요 해도 아깝다며 모아두시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아, 이거 집집마다 엄마, 할머니, 장롱 열어보면 이런 거 다 있을걸요? 이런 건 특히 좀 비싼 거나 아니면 딸, 아들, 뭐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아무튼 우리 가족이 선물해준 뭐 생신 선물이라든가 어버이날 선물이라든가 아 쓰셔야 하는데 진짜. 수고하셨어요. 김선아 씨에게 비누 세트 보낼게요. 3283 딸과 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부녀끼리 사진을 남기고 싶어서 근처에 계시던 할머니께 휴대전화를 드리며 사진을 부탁드렸죠. 그런데 집에 와서 사진을 확인하고 빵 터졌어요. 모든 사진에 할머니 손가락이 뚝! 저희가 나온 사진은 겨우 한 장이었는데 그마저도 절반은 손가락이 가리고 있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나머지 모든 사진이 전부 뭐죠? 할머니 셀카였습니다. 덕분에 온 가족이 한참 웃었습니다. 할머니 모두 전환 이거를 아 애써주셨는데 참으로 자, 우리 가족 사진에 남겨진 할머니 셀카.

0: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1: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피곤한 아침 출근길에는 차준커, 차디가 보내준 커피와 함께하시죠.
3: 지친 퇴근길에는 금이라떼가 있습니다.
2: 여러분의 출근길은 이현우의 음악 앨범이,
3: 퇴근길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가 함께할게요.

슬슬 이런 논쟁이 벌어질 때죠. 날도 더운데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거 먹자 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지, 이열치열 뜨끈한 걸로 먹자 하는 분도 있겠죠.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골라주세요. 화끈한 노래도 좋고 청량한 노래도 좋고 내가 신청한 노래가 내가 보낸 사연이 정말로 나올지 몰라.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 KBS 플러스는 무료. 신청곡이 방송된 분들에게는 선물로 시원한 컵빙수 하나씩 보내드릴게요. 먼저 8649, 부부싸움을 크게 하고 며칠 동안 냉전 상태였는데요. 오랜만에 같이 운동 나왔어요. 서로 말없이 걷고 있지만 앞에 가는 남편 들으라고 이 노래 신청합니다. 에스쥬어너비 라라라.

강의 내용이 머릿속에 쉽게 들어오진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려 한다. 내년에는 청소년 지도사 국가 자격증도 꼭 취득했으면, 그리고 아들이 엄마가 정말 달라졌네 하고 웃어줬으면 좋겠다.

0: 제과 전문 브랜드 M케이크, 떡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 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7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1: 매일 저녁 6시 언제나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0: 사랑하기 좋은 날 오늘 끝곡 준비합니다. 4754 오랜만에 사랑하기 좋은 날을 들었어요. 조금 아니 많이 힘든 일이 있어서 웃으며 문자 보낼 상황이 아니었어요. 오랜만에 언니 목소리 들으니 설레고 좋았습니다. 다행입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말이니 그 일은 머릿속에서 떨쳐버리세요. 화장품 선물 4754 보내드릴게요. 오늘 끝곡 세븐틴의 같이 가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이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쿨 FM 89.1 항공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할 기장, 매일 오전 9시 음악 앨범 이현우,
0: 매일 오후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늘 그랬듯 저희의 목적지는 단 한 곳,
1: 여러분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잠시 후 1위

쿨 FM입니다. KBS EFM 방송은 FM 89.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1MHz KBS 제2FM 방송입니다.

AI에게 만약 인간이 된다면 뭘 하고 싶냐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었는데요. 우리에겐 너무나 뻔해서 평범한 것들을 꿈꾸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 간절히 원하는 순간을 몸이 건조하게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보면 반짝반짝 아름답고 빛나는 순간들일 텐데 말이죠.

2026년 7월 4일 토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적재권진아 빛나는 당신을 위해 였습니다. AI한테 인간이 되면 넌 뭘 해보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지극히 평범한 것들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저의 AI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AI가 주인을 닮았는지 저를 닮았나 봐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AI는요? 아침에 커피 한 잔 들고 산책하기,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걸으면서 냄새 맡기, 콘서트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다 같이 따라 부르기, 운동하고 아 힘들다 하면서 시원한 물 마시기, 여행 가서 길을 잃어도 뭐 어때? 하며 돌아다니기.

것들을. AI는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표현하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항상 나에게 당연한 이런 일상들이 누구한테는 뭐 AI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아닐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DJ가 돼서 여러분들과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지금 이 순간이 누군가는 정말 꿈꾸는 순간일 수 있고요. 제가 그랬듯이요. 아, 맞아요. 저도 그랬었죠. 저도 정말, 아, DJ가 너무너무 돼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쩌면 지금은 뭐, 당연한 나의 일상 중 하나로 받아들이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뭔가, 아, 참, 이렇게 나한테 주어지는 매일매일 일상적인 것들이 단조롭긴 하지만, 그래도 참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주말입니다. 매일 돌아오는 주말이지만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

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김연숙님께서요. 화분 몇 개를 베란다로 옮겨놨더니 눈 뜨자마자 보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잘 자라도록 물도 주기적으로 주고 아침마다 라디오 켜놓고 대화해요. 관심을 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참 한번 실험해보고 싶은 게 있는 게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양파 같은 거 두 개 넣고 하나한테는 칭찬만 해주고 하나한테는 욕만 하고 그러면 칭찬만 한 뭐 양파가 더 예쁘게 자란다 막 이런 말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믿으시나요? 한번 해보고 싶다. 저는 반대로 우리 연숙님께서는 관심도 주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예쁜 말만 해주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나쁜 심보인지 모르는데 한번 식물에다가 나쁜 말만 해보고 싶어요. 한번 야 이 바보야 너 왜 이거밖에 못 자랐니? 막 이러면서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잘 못 자라했지. 그 이게 참 괜히 남들이 안 하는 거 해보고 싶고 좀 특이한 길로 가보고 싶고 이런 저의 참 이상한 성격인데 그렇지 않나요? 아름다운 것들은 이미 많이 해봤잖아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잘 자라라 이런 거는 많이 해봤으니까 제가 한번 예, 한번 욕을 해보고 예, 타박을 하면서 식물을 길러보는 건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문자에 제가 괜히 또 죄를 부렸네요. 아무튼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화분이 시들지 않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일단 여기서는 저는 좋은 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944님께서도 되게 비슷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아침 일찍 텃밭에 나왔는데 아침 이슬이 촉촉이 내려서 식물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걸 보니 상쾌하고 신기하네요. 자연은 참 조화롭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문자를 보내주시는 우리 사하 가족분들 앞에서 식물에 대고 한번 욕을 해보고 싶네요. 이런 갑자기 부끄러워지네요. 그쵸. 때로는 정말 자연이 주는 그 힐링이 있어요. 참 이 식물들 특히 그 새싹들 자라는 거 보면은 와 이런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좋은 텃밭에서 잘 자라는 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진짜 그 아스팔트 같은 데서 이렇게 그 건물 사이에 뚫고 이런 새싹들 자라난 새싹들 보면은 힘을 괜히 얻게 되고 그렇죠. 아 나도 할 수 있어 이러면서요. 네. 이게 좀 제가 아까 전에 했던 멘트를 수습하려고 아름다운 마무리로 네, 열심히 이야기를 전개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FT 아일랜드의 사랑아리 그리고 GOD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이번 주 플리마켓에서는 2017년 6월 5주차 뮤직뱅크 K차트 소개해드렸는데요. 주말을 맞아서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9위 볼빨간 사춘기에 좋다고 말해로 시작합니다. 어서 내게 좋다고

16위는 시스타의 론리인데요. 7년을 활동한 시스타가 마지막으로 발표한 노래죠. 여름을 대표했던 그룹이라 그런지 날씨가 더워질수록 보고 싶은 팀이에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들 기다리고 있어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9255님, 즐거운 토요일,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면서 사진 남겨주셨네요. 즐거운 토요일인데 왜 일하고 계신 거예요, 9255님. 주말 근무하시

산이 레이나 함께 부른 한여름밤의 꿀 들려드렸습니다. 박경자님, 상쾌한 아침! 출근을 안 하니 이불 속에서 딩굴딩굴.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 주말 아침은 마음이 항상 편안해요. 즐감합니다, 햄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출근 안 하는 주말에는 딩굴딩굴이 제맛이죠.

0: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대체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올카! 대체할 땐 어디로?

0: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현의 굿모닝 팝스 주말맞이 리뷰 타임 가져보겠습니다. 월요일에 배웠던 노래로 다시 복습해볼까요?

팝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장현의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You told me something. 당신은 뭔가를 말했대요. When I left. 내가 떠날 때. But I don't remember. 근데 나는 기억이 안 나네요. 아, 당신이 뭔가를 말했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난다. 라는 소절이었고. Maybe 'cause all I could do then was stare at the floor. 어쩌면 'cause all I could do then 그 당시에 그때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그저 was stare at the floor. 무엇뿐이었대요? 바닥만 응시하는 것뿐이었다라는 뜻입니다. All I could do was 다음에 stare 뭐뿐이었다라는 뜻으로 활용이 됩니다. I held myself. 'Cause you wouldn't. 이 부분이 바로 미션 문장이었어요. 그럼 의미는 뭔지 아시겠죠? I held myself 'cause you wouldn't. 당신이 그러지 않아서 내가 스스로를 안아줬다라는 문장입니다. I held myself 'cause you wouldn't. 당신이 나를 안아주지 않아서 내가 스스로를 안아줬어요. All wrapped in my sweatshirt. 아, 내 sweatshirt으로 몸을 감싼 채 몸을 다 감쌌다라는 것은 그 옷을 입었다라는 뜻과도 같겠죠. 내 스웨트셔츠로 입은 채라는 뜻이고 Wonder if you even noticed that one was yours. 그 스웨트셔츠가 당신 것이었다는 것을 당신이 알아챘는지가 궁금하다라는 문장입니다. Wonder if you even noticed that one was yours. 이해되시나요? 그 스웨트셔츠가 원래는 당신 것이었다라는 것을 당신이 알아챘는지가 궁금하다. 그동안 좀 무관심했나 봐요.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찾아볼 건데요. 내 말들이 방해가 되었다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0: Maybe I should have. But I never told you I'm sorry.
1: 무슨 뜻인가요?
0: Maybe, 어쩌면 I should have.
1: I should have. 까지만 들려도 아, 뭔가 후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합니다. 내가 그랬어야 했는데
0: But I never told you I'm sorry.
1: 미안하다 라는 말을 I never told you 당신에게 한 번도 말하지 못했죠. 해석하고 계시죠?
0: Maybe I should have, but I never told you I'm sorry.
1: Know that I tried. 내가 노력은 했지만
0: But my words always got in the way.
1: 이 부분이 미션 문장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Get in the way, 방해가 되다, 가로막다 라는 의미이니까 내 말들이 방해가 되었어요 라는 문장이 바로 My words always got in the way. 내 말들이 항상 방해가 되었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그건 좀 알아줘요 라는 것으로 know 라는 것으로 시작이 된 문장이었어요. Know that I tried, but my words always got in the way. 내가 노력은 했는데 내 말들이 가로막혔어요. 뭐 방해가 됐어요. 속마음과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이 뭔가 충돌됐다라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아무 말 없이 날 안아줄 수 있어요?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바로 찾아내셨죠?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줄 수 있겠냐라는 의도로 Could you hold me without any talking?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Could you hold me without any talking? 어려운 단어 하나도 안 쓰였죠? Could you hold me without any talking? 말하지 않고 그냥 나를 안아줄 수 있어요? 안아달라 라는 요청입니다. We could try to go back where we started. 우리가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가 볼 수 있어요. I don't even have to stay. 내가 꼭 머물 필요는 없어요. I don't even have to stay. But 네, 여기까지 들어보셨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정말 그 섬세한 감정 표현을 잘 가사 속에 담아준 것 같네요. 그럼 전곡 들어보시죠. Gracie Abrams의 Stay.

0: myself. My words always got in the way. 대체 표현으로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내 말들이 방해가 되었다. I struggled to express myself. 나의 스스로를 표현하려고 너무나도 노력을 했는데 그게 속마음과 달리 나왔다라는 말을 다 함축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아무 말 없이 날 안아줄 수 있어요? 뭐라고 했죠? Could you hold me without any talking? 이라고 했었죠. You don't have to say anything. Just stay. 네, 이처럼도 이어지는 문장으로 이야기해도 참 좋겠네요.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있어만 줘요. You don't have to say anything but stay. You don't have to say anything. Just stay. 네,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겠죠? 이제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 I helped myself 'cause you wouldn't. I helped myself 'cause you wouldn't. I helped myself 'cause you wouldn't. 두 번째, 내 말들이 방해가 되었어요. My words always got in the way. My words always got in the way. My words always got in the way. 세 번째, 아무 말 없이 날 안아줄 수 있어요? Could you hold me without any talking? Could you hold me without any talking? Could you hold me without any talking? 네, 이처럼 섬세한 감정 표현이 필요하실 때 쏙쏙 활용하실 수 있는 문장들이었습니다.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리뷰 타임은요, 내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꿍스꿍스로 돌아올게요.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나님 선정 이어듣기 공룰 짝꿍 노래들 들려드립니다. 꽁스 꽁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어듣기 맛집 환상의 짝꿍 노래들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이 노래들 이어들으면 꿀맛이다. 여러분의 사연이 담긴 짝꿍 레시피가 있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최송이님의 사연으로 시작해 볼게요. 최근에 갓세븐의 진영씨가 최유리씨 노래를 커버한 걸 듣고 완전 푹 빠져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진영씨 새 앨범에 최유리씨가 함께 작업했더라고요. 두 분이 함께 작업한 노래 갓세븐 진영 최유리의 외사랑 그리고 최유리씨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까지 두 곡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오, 우리 최송이님 덕분에 저도 또 새로운 노래를 알아가네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우리 저는 최유리 이 가수 진짜 너무 목소리가 좋지 않나요? 들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뭐 저희도 목소리로 일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런 참 울림을 주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뭐 가수든 배우든 아나운서든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갓세븐 진영님과 함께 이렇게 노래를 냈다니 얼른 들어보고 싶은데요. 최송이님께서 보내주신 짝꿍 노래입니다. 진영 최유리 외사랑 그리고 최유리 생각을 멈추다 보면 이어서 듣고 올게요.

포도가 제철인 여름철이잖아요. 그쵸? 이제 포도 제철 맞죠? 네,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을까요? 이 농사일에 대해서 네, 제가 지식이 짧아가지고 그 약간 더 다른 알들이 크게 자랄 수 있도록 알을 조금 이렇게 빼내는 거 맞죠? 피디님께서 맞다고 다행이네요. 알 솎아주기 작업할 때 그게 꼭 썩은 것만을 빼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알 같은 것도 이렇게 솎아주잖아요. 그럴 때 한 번 이렇게 쏙쏙 빼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포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여러분들은 포도 종류 되게 많잖아요. 어떤 포도 좋아하세요? 저는 한창 샤인머스켓 붐이었을 때 전 거봉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항상 거봉파였는데 샤인머스켓의 품종이 사랑받으면서 거봉이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아, 이번 여름에는 거봉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거봉 좋아하시는 분들 안 계신가요? 진짜 달고 크고 맛있는데 포도? 에이. 얼른 이제 마트에서 보이면 얼른 3100님 생각하면서 사 먹도록 할게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시아의 Unstoppable.

동묘에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동묘의 왕구거리에서 말랑이 쇼핑도 할 계획이다. 너무 말랑하지도 않고 너무 뻑뻑하지도 않은 내 손맛에 딱 알맞은 녀석들로 그 어느 때보다 신중을 다해서 고를 예정이다. 화제작 손맛이 느껴지는 왁부 말랑이부터 쫀득쫀득 두부 손에도 아프지 않은 슬랑이까지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벌써부터 신이 나버렸당. 한 10만원 정도는 뽑아가야겠지? 오늘 동묘에서만큼은 내가 젠슨 황이다!

나왔거든요. 이거 어른들이 좋아해도 되는 취미 맞죠? 제가 괜히 이상한 거 아니죠? 저는 좀 머쓱해져가지고 두고 나왔거든요. 근데 5256님 사연 보니까 좀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사연 보내주신 5256님께는 편의점 모바일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러블리즈 여름 한 조각.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3: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4: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3: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5: 쇼리 실라!

0: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쿨 FM 89.1 항공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할 기장, 매일 오전 9시 음악 앨범 이현우,
0: 매일 오후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늘 그랬듯 저희의 목적지는 단 한 곳,
1: 여러분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잠시 후 이리과 함께 기내에는 창밖 풍경 같은 편안한 음악이 펼쳐지고
0: 유쾌하고 따뜻한 사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텐데요.
1: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또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0: 좌석에 편하게 기대시고
1: 볼륨을 살짝 높인 뒤
0: 마음을 가볍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음원들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네, 7월 4일 토요일 KBS 조정식 FM 대행진 이정님님의 오늘의 주제곡 쿨의 맥주와 땅콩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 소개된 이정님님께는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서울 파머스에서 100% 착즙 배도라지즙 보내드리고요. 자, 기억이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지낼 때는 어렸을 때는 이제 집에 음식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기억에 남는 냄새가 김 구울 때 냄새랑 깨 볶을 때 냄새거든요. 이제 깨를 요즘은 뭐 그렇게 집에서 볶아서 이렇게 먹진 않지만 예전에는 항상 그렇게 깨를 볶았었어요. 집에서. 근데 그럼 깨 볶는 냄새가 와 진짜 이게 진짜 정말 너무너무 고소하고 아마 그 요즘 그 어린 친구들 중에서 깨 볶는 냄새를 안 맡아봤으면 아마 맡으면 되게 놀라지 않을까 할 정도로 진짜 군침이 돌고 지금도 이 두 가지 냄새가 기억에 많이 남는 거 보면 고소한 냄새가 좀 기억에 많이 남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네 참 그 사람 사는 냄새가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토요일 아침 시작됐는데요. FM대행진 앞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주말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2897님께서 이별한 친구를 위로해 주다가 너무 달려서 그만 출근복 그대로 자고 급하게 회사를 갔는데 시간을 잘못 봐서 일찍 갔어요. 저보고 야근했냐고 얼른 들어가라고 해서 집 와가지고 다시 잤습니다. 잘 해결됐네요. 그래도 동료한테 약간 또 허슬러 이미지도 또 보여주고. 6684님 식디 대학생 딸이 좋아하는 남학생에게 용기 내서 고백하고 사귀기로 했다고 합니다. 남학생이 식디를 많이 닮았다고 하는데 걱정 반 기쁨 반이에요. 잘생기고 키도 크다는데 엄마로서 팍팍 밀어주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셔서 착하다. 또 엄마한테 이렇게 남자친구 생겼다고 막 이렇게 얘기도 또 다 하고 근데 뭐 부모님마다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엄마한테 좀 더 편하게 얘기를 많이 하죠. 딸들은 아빠한테는 좀 부끄럽죠. 아빠한테 말하기는 또 아빠랑 친한 집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행복이죠 뭐. 그 대학생 딸이 이런 얘기를 해준다는 건 참 정말 되게 격 없이 지낸다. 되게 친하다. 그런 부러움이 듭니다. 6683님 사연이었고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조정식 음악 퀴즈 한번 가보겠습니다.

0: 음악은 뭐다? 자신감이다. 씩씩하게 밀어붙이는 퀴즈 타임. 초정색색 아마켜서. 주말 아침도 어김없이 정식이의 감미로운 멜로디로 깨워드립니다. 지금부터 노래를 부를 건데요. 가사 대신 씩씩을 넣어서 부를 겁니다. 잘 듣고 어떤 노래인지 제목을 적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요즘 피치 너무 정확하다고 힌트 안 줘도 된다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예의상 가벼운 힌트를 먼저 드릴 텐데요. 2021년 여름 위문열차 무대 영상으로 역주행 신화를 만들어낸 브레이브걸스의 대표곡이죠. 잘 듣고 어떤 노래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1: 씩씩씩씩 씩씩씩씩 씩씩씩씩 씩씩씩씩

0: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 집에는 렉, 렉, 렉. 사무실에도 렉.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뾰로로로롱
3: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4: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오늘도 들으러 오실 거죠?
5: Yes, I will.
6: 더워? 아우 더워도 너무 더워. Summer manager, 시원한 거 뭐 없어?
7: 여름 구두 속의 원조 저 쥐팍이 아니겠습니까? 11년 전통의 라디오 맛집 참 맛있거든.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4: 여름은 처음이라 아직 어색하지만 쿨 FM의 달콤한 목소리 저 폴킴이 매일 낮 12시 가을광장에서 기다릴게요. 동글보라를
8: 일으켜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시원하고 자두에이드처럼 상큼한 2시간 매일 저녁 8시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드랍 더 신청곡 다음 노래입니다. 3816님 아침 운동하며 FM대행진 듣는 게 제 주말 힐링입니다. 운동할 때 들으면 집중이 너무 잘 돼서 제 PT쌤에게도 추천한 노래요. 측디에게도 추천할게요. 살 쭉쭉 빼세요. 아, 미아오 노래요? 아, 히름 히름. 오케이, 미아오의 히름.

0: 문제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2: 더워? 아우, 더워도 너무 더워. 썸머 매니저, 시원한 거 뭐 없어?
3: 여름 부두성에 먼저 저 쥐팍이 아니겠습니까? 11년 전통의 라디오 맛집 참 맛있거든.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4: 여름은 처음이라 아직 어색하지만 쿨 FM의 달콤한 목소리 저 폴킴이 매일 낮 12시 가요광장에서 기다릴게요. 동글보라를
5: 일으켜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시원하고 자두에이드처럼 상큼한 2시간 매일 저녁 8시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6: 셋, 둘, 하나, 고! 날 떠나지 마. 거칠어져 가는 나의 숨소리.
7: 매일 아침 7시 당신만을 위한 콘서트 조정식의 FM 대행진. KBS 쿨 FM 조정식 FM 대행진 토요일 2부 드랍 더 신청곡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남겨주신 신청곡 함께 들었습니다. 2부 끝곡

0: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1377 누르고 3번.
0: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1: 1377 누르고 3번.
0: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2: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남부지방과 충청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내일은 전국에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 위로는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비 예보가 있어서 이번 주말은 평소보다도 교통량은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강일에서 서종까지 20km 구간에서 정체 길어져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는 강릉 쪽으로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나고요. 아직 광주 원주고속도로 지나기는 전 구간 원활합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는 부산 쪽으로 먼저 반포부터 서초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로는 천안 일대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그 밖에 서울 시내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는 묵동나들목에서 신내나들목 사이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같은데 그래도 뭐 영어는 인생의 계획이고.
1: 그럼요.
0: 영어 네. 공부 언제 꼭 해야지. 올해는 아직 영어 공부 아 한번 토익을 봐야 돼가지고
1: 아, 아
0: 어학 시험을 한번 봐야 때문에. 돼가지고 예, 네. 그것 때문에 문제집 사가지고 잠깐 했던 적 있습니다.
1: 어, 아 그렇군. 농구 동호회 약간 그 꿈이 있으시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왠지 방해받지 않은 시간 심야 밤늦게
1: 지금 농구 동호회 계획 지금 오, 세우고 있는데 예. 네.
0: 하는 밤에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2: 가입을 하려고
0: 한번 해볼 네. 수 있을까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하반기에 꼭 이루어지기를 네.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제 여름을 만끽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선곡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또 이제 여름이 덥지만

0: 물레동도 야장 문화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네. 네. 우리 서정민 기자님도 뭐 누구보다 또 음식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네, 야장 문화 사랑하시죠?
1: 아, 좋죠. 물레동은 특히 이 철공소를 개조한 뭐 술집이나 음식점이 많잖아요.
0: 맞아요.
1: 그 철공소 별로 높지 않아요. 한 2, 3층 정도인데 그 위에 옥상에 올라가면은 주변에 철공소 뷰가 쫙 보이는데 그게 굉장히 또 낭만적이고 멋있더라고요.
0: 낭만적. 예뻐요. 네. 많이 가십니까?
1: 네. 요새 가는데 좀 더워지고 있어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갈 수 있는.
0: 그렇죠. 우리 서정민 기자님에 이어서 유기성 PD님은 예. 그 야장 요즘에 지금 아직 아이들 때문에 그런 여유는 네, 좀 없으시죠?
2: 네. 저희 뭐 가끔 저희 회식할 때 빼고는 밖에 뭐 나가 이 시간에 나가 있는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저도 거기 자주 다녀요. 그

0: 사람 진짜 많다.
1: 즐기는 사람들을 에이, 바라만 에이,
0: 바라보고 신호등 그 사거리에 신호등에 사람이 여기저기도 또 엄청 많이 서 있잖아요. 와 진짜 사람 많다. 맨날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1: 그래도 근데 이제 좀 여유가 있을 때는 그 뭐 루프탑이나
0: 네.
1: 아니면 이제 그 뭐랄까 야외 자리가 있는 카페나 또 많이
0: 아, 야외 있는 카페 너무 좋아하죠.
1: 즐기셨었잖아요.
0: 네, 네 그렇죠.
1: 그때 어떤 추억들 산곡에 좀 반영을 하셨습니까 오늘?
0: 저는 오늘 상상한 것 같습니다.
1: 상상으로 하셨고
0: 내가 하면
1: 유기성 PD님은 상상으로 하셨고 아. 서정민 기자님은 추억이
2: 아 추억이 있죠.
1: 좀 네. 들어가셨고 네, 두 분의 선곡을 들으면서 이건 상상이구나. 이건 진짜 추억을 좀 떠올리면서 선곡하셨구나.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취향은 두 분 중 어떤 분과 더 잘 통하는지 응원 문자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대결 총 4라운드로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총 8곡을 듣게 되겠죠. 여러분은 천천히 감상하시다가 이거다! 이분의 선곡이 좋다! 할 때 네, 그분의 성함을 넣어서 문자로 응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점수로 환산해서 저희가 최종 결과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콩 게시판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자, 기자님의 첫 곡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곡입니까?
2: 네, 요새는 뭐 좀 낮에는 좀 많이 더워졌는데 봄, 가을 이럴 때 낮에 루프탑이나 테라스에 있으면은 정말 기분이 편안해지는
1: 좋아요.
2: 네, 정말 몸과 마음의 긴장이

0: 일단 그룹 이름부터 포춘 쿠키, 행운을 가져다 주는 쿠키잖아요. 이거 딱 똑 부러뜨려서 그 안에
1: 운세가 적혀있죠.
0: 네, 운세를 보는 그런 쿠키인데요. 그 노래 제목 시에스타는 스페인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시에스타 하면은 낮잠이라는 뜻인데요. 정말 스페인은 공식적인 낮잠 시간이 있잖아요. 한 오후 1시에서 한 2시 사이 그냥 다
1: 모두가 낮잠.
0: 모두가 잠을 네. 자.
1: 가게들도 다 닫.
0: 다 닫어요. 네. 영업을 안 해. 그래서 모두가 다 자, 낮잠을 자는데 마치 어린이집에 가면 보통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1: 낮잠 시간. 네.
0: 그걸 재밌죠. 전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거기는 워낙 이제 더욱 덥고 그래서 그 시간에는 이제 활동을 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건데 이제 사실 뭐 스페인뿐 아니라 유럽 전역 그리고 우리나라도 점점 더워져갖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1: 좋습니다.
0: 제안도 드려봅니다. 네, 이 노래는요 굉장히 좀 나른한 기분 좋은 나른함을 담았는데 우리 예전에 31가지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1: 네.
0: 광고에도 쓰였어요. 그래서 들어봤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1: 좋습니다. 네. 포춘 쿠키의 시에스타. 근데 아마도 우리가 들으면 아, 이 노래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서정민 기자님의 첫 번째 선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시티팝.
1: 네, 저는 일단은 밤에 그렇게 테라스 있으면은 딱 낮은 데가 아니라 조금 높은 테라스, 높은 루프탑에 가가지고 쫙 도시가 보이는 전경 그런 데 가고 싶더라고요. 시티팝은 1980년대 이제 일본에서 큰 사랑 받았었죠. 이 시티팝의 장점은 이 시티팝 좋아한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 어우 좀 음악을 좋아하나 보다 이런 팀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2: 저는 실제로 그런데
1: 인상을 줄 수 있어서 좋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김현철 씨 뭐 오랜만에부터 해가지고 김현철 씨 얘기 많이 나오고

0: 자, 이제 2라운드로 갑니다. 서정민 기자님의 2라운드 선곡 궁금합니다.
1: 네. 제가 달달한 팝 재즈 곡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싱어송라이터 사라 강의 노래인데요.
0: 네.
1: 제목은 About Time입니다.
0: 오오.
1: 과거의 시간을 떠올리면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0: 분위기를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번엔 조금 일렉트로닉한 음악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제 라디오를 많이 들으신 분들이면 이제 캐스커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아. 게스트로도 워낙 많이 나왔고 노래도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분들의 노래를 가장 많이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이디오테이프 노래 진짜 다 좋은데 제가 오늘 소개한 노래는 멜로디 이 뭐 멜로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들어보시면은 너무 신나는데 근데 이 노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싶을 거예요. 이게 예능이나 무슨 뭐 게임 방송이라던가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앨범 노래고 2012년에는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댄스 앤 일렉트로닉 음반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이게 진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잘 들으시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 네, 이디오 테이프의 멜로디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응원 문자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선곡을 응원하는 한 분의 성함을 넣어서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콩 게시판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디오 테이프의 멜로디 듣고요. 뮤직 업로드 플러스 4부에서는 두 분의 선곡이 차례로 나갑니다. 계속해서 두 분 중 어떤 분의 선곡이 더 좋은지 응원 문자 보내주십시오. 4부로 올게요.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0: 요 바로 비치보이스의 코코모입니다.
1: 아, 코코모. 네.
0: 뭐 코코모는 정말 영화 칵테일에 쓰여서 칵테일하고도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코코모는 상상의 섬이에요. 실제로 있는 곳이 아니고
1: 네.
0: 유토피아 지상 낙원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날씨 좋은 날 칵테일 딱 한잔하면서 테라스나 루프탑에서 그럼 거기가 바로 코코모죠. 네.
2: 뭐 이 노래 코코모가 뭐야 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는데 노래 들으면 아마
1: 다 아시고
2: 진짜 아마 모르는 분 아마도 없을 거라고 저는
1: 그렇죠.
2: 그리고 이 노래를 처음 듣는 분 아마 없을걸요.
1: 그 탐 크루즈 푸푸탄 그 얼굴 또 볼 수 있으니까 뭐 다시 보시는 것도 좋아요.
0: 맞아요. 그러니까 80년대에 나온 거니까
1: 정말 젊은 탐 크루즈. 네. 네.
2: 비치보이스 코코모 그리고 이어서 이제 유기성 PD님의 선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저는 이번에는 조금 차분하게 좀 그루브가 있는 R&B 느낌의 노래 가져왔습니다. 혼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제 혼내라는 이름이
0: 그렇죠.
1: 너무 익숙하고 영원히 혼내라 부를 것 같습니다. 예, 일렉트로닉 듀오 영국의 일렉트로닉 듀오 혼내의 노래 가져왔고요. 노래의 제목은 랄랄라 That's How It Goes입니다. 뭐 워낙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큰 사랑을 많이 받아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오늘 제가 소개한 노래는 좀 멜로디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가사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물론 영어지만 잘 들어보시면 따뜻하다는 걸 느낄 수 있고 결국에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 멜로디로 항상 너를 위로하고 응원할게 랄랄라 요 멜로디로 노래 듣다 보니 랄랄라 계속 나오거든요. 몇 번 들어보시면 아 이거 중독돼가지고 아마 더 찾아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
2: 자 혼내 노래까지 비치보이스에 이어서 쭉 듣고 두 번의 마지막 4라운드까지 만나보겠습니다.

0: 이럴 수도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기분 좋게 비를 맞은 것도 낭만적이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하며 고른 노래입니다. 트래비스의 Why Does It Always Rain On Me. 이거 왜 나한테만 항상 비 오는 거야?
1: 내가 가는 데마다 비가 오는.
0: 가는 데마다 구름이 따라다니면서 막 이러면서 비가 오는 그런 상황을 노래했는데요. 이 노래에는 좀 사연이 있습니다.
1: 네.
0: 트래비스가 이제 락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하는데 정말 날씨가 좋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 노래를 부르는 순간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그래서 이후에 정말 트래비스가 공연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비 와라 비 와라 하면서 정말 우산을 펼쳐요. 비가 안 와도 그냥 퍼포먼스로 우산을 펼칩니다.
1: 문화가 됐구나. 문화가.
0: 예, 그래서 굉장히 좀 기분을 좋게 해주는 기분 좋은 우리가 비 맞을 때 막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어떨 때는 비 맞으면서 막 해방감을 느끼고 막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는데 그런 느낌을 담은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궁금한데요. 네. 피디님의 마지막 선곡도 들어보겠습니다.
2: 저는 루프탑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옥탑방도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좀 혼자 이렇게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네 번째는 좀 기타 소리가 잘 나는 좀 어쿠스틱한 음악을 가져왔습니다. 약간 옥상 재질, 루프탑 재질 목소리라고 할 수 있고 또 기타도 잘 치는 가수 센킴의 노래거든요. 센킴의 노래 제목은 Your Song입니다. 그 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노래예요. 보면 이제 센키미라고 했지만

0: 같고요. DJ 점수 DJ 점수지만 청취자 점수에서 좀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시면서 감사합니다. 승리를 하셨습니다.
1: 지난주에 주제가 저 뭐였죠? 아, 황금막내.
0: 지난주 주제가 이제 황금막내였었는데 서정민 기자님 선곡이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입니다.
1: 제가 전국의 힘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0: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승자께서 마지막 곡을 선곡해 주십시오.
1: 네. 루프탑 테라스 역시 밤이잖아요. 야장인데 그때 이제 밤하늘에 별이 가득 차고 그 아래서 착 낭만을 즐기면 얼마나 좋을까. 별빛이 정말 내

최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와 남부 곳곳에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이번 비는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1시간 사이 정체는 조금 더 늘었습니다. 오늘 지방으로 이동하는 길은